0: 질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조직 전개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경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정평군 선동리 23인민반의 한춘옥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과 전국 공개 바둑 경기 대회가 진행된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기술 개조, 기술 창조, 기술 도약이 빚긴 청춘의 열정 드높다 이런 제목으로 제7차 전국 3대 혁명 서적 기술혁신 전시회를 보고 쓴 기사와 매봉산 의료용 소모품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질 높은 의료용 소모품들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주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에 대해 쓴 기사를 비롯해서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1: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북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노후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산들에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우리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락원으로 꾸려가는 우리인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반영하여 1960년에 창작된 가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의 심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동당 조항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은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조항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성 지휘관들, 당조항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당조항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조항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건설 대상들의 추진정령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당조항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투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우위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조항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조항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류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토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뒤틀림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애로들을 용이 주도하게 책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대상 건설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집행 과정에 반려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의적인 장성 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 위에 지어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주왕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드세게 풀려나갈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법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조항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0: 국민을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단결정 관철의 조타를 틀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우리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보도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논수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 가는 열혈 청춘으로 옥색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청년운동 사주관 강사 리진유 동무는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 총진굴이 힘있게 다구쳐지고 있는 지금 어느 나라 그 어디서나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 열정과 충천한 기성이 세차게 나리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를 받아안고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주름잡으며 2년분 계획, 연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분소, 청년 작업반들이 다수학을 결에 나섰습니다. 올해만 해도 각지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배출된 공화국 영웅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청년 돌격대들이 새로 조직되었으며 연 4만 1천여 명이 달하는 평양시안의 청년들이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야간지원 청년 돌격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어온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부문들과 심신산중의 발전소 건설장, 사회주의 전야,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의 남문조 달려나가고 성분교와 최전년지대, 산골 학교들의 자원 진출하여 후대교육 사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피와 살도 소순없이 바치고 용해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는 것을 감 높은 용해로 보람으로 여기며 청춘의 아름다운 삶을 빛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랑찬 현실은 경계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0: 지금 온 나라 청년들은 청춘의 존엄과 용해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 세워두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일심충성으로 보답할 애국의 열망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 대원 노은심, 청년동맹 중앙연대 지도원 김강현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도 저희 가슴속에는 지난 1월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을 찾으셨던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용광의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실 때 정말이지 저는 고마움의 인사조차 변변히 얼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 건설자들이 우리의 위대하고 숭고한 비상을 위하여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더욱 용감히 더욱 힘차게 분투해가라고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3: 중년은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요든돌 기념대회장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크나큰 자랑이고 그 어떤 물리로도 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조선의 힘이라고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이 말씀을 받아 안으며 우리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영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깃발을 펄펄 휘날리며 당의 위협을 굳건히 억누해온 우리 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정은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두은강국 건설을 위한 청진우리 전열에서 애국 청년의 명성을 계속 힘있게 떨쳐 나갈 것입니다.
4: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을 받들고 함경남도 용광군에서 풀거름 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 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농장들에서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 풀거름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현지에 나가 농장들에서 운반수단을 청동원하여 비워놓은 풀을 그날로 신속히 운반하도록 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들이 잘 썩을 수 있게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풀거름 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흙매질을 비롯한 모든 공정들이 철저히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풀거름 생산 정령에 대한 장악과 료의 사업을 심화시켜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고

0: 변화가고 있습니다. 관수 농장의 수, 온천이 풍부한 지역들을 타고 앉아 매일 많은 양의 풀을 비워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풀베기를 다그치는 것과 함께 풀구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인답고 깐진 일섬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1: 황주 과수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일나무들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알심있게 해서 흐뭇한 과일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리현옥 특파기자와 만난 황주 과수농장 책임본 리성식, 작업반장 임명남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현재 우리 농장에서는 과일 수확기에 들어선 것만큼 과일 수확의 모든 영향을 총동원하면서 과일나무 병해충 구제를 위한 약뿌리기와 과수원 풀깎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과일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과일나무 병해충 구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습니다. 대용 농약을 생산한 것과 함께 농약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약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올해 겨울, 봄, 여름 과일나무 비배관리에서 불리한 조건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품을 많이 들여 높고 안전한 과일 수확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0: 황해남도 이수 올해 범누이 고치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도에서는 여러 잠옥종자사업소들과 시군들의 잠옥관리소들에서 뽕잎 생산을 누리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한편 생산성이 높은 누이의 품종과 선진적인 누이치기 방법을 논리 받아들이면서 단위별, 개인별 증산 경쟁을 활발히 벌이도록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했습니다. 고치 생산의 첫 공정인 누이알 생산을 맡은 벽성, 봉천 잠옥종자사업소에서는 우량 품종의 암수 나비 선발과 쌍부치기, 누이의 알바지 및 보관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생산에 필요한 누이알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했습니다. 해마다 고치 생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은천 연안 잠옥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변화되는 기상 조건과 누이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알게 오는 시기를 바로 정하고 앞선 누이 치기 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누이 고치의 질을 훨씬 높였습니다. 지금 도안의 잠옥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가을 누이고치 생산에서도 높은 실적을 낼 드높은 요리 안고 서로의 집체적 지혜를 합쳐가고 있습니다.
1: 전국 공개 바둑 경기 대회가 18일부터 25일까지 평성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대회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어린이 부류와 소년 부류, 애호가 부류, 공개 부류로 나뉘어 개인 경기와 복식 경기, 단체 경기 등으로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이번 경기 대회에서는 평양시가 종합 1위를 쟁취했으며 함경남도가 2위를, 평안남도가 3위를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컵과 메달 상장이 수여되었습니다.
0: 다음, 오스트랄리아의 사우스 오스트랄리아주에서 23일 H5N1형 저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개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포유동물의 저류독감 바이러스 감염 사례이라고 주당국이 밝혔습니다.
1: 모기한테 물린 후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려움 해소와 관리란 기본 방법. 물린 자리를 씻어냅니다. 비누와 더운 물로 피부를 씻어내어 알레르기 반응을 줄입니다. 랭찜질을 합니다. 이 3분 동안 랭찜질을 하면 약하게 마취되고 혈관이 수축돼서 가려움과 붓기, 아픔이 완화됩니다. 가려움 해소를 위한 민간요법. 치약은 안정 및 항염증 작용을 하며 붉어지기와 가려움을 완화시킵니다. 물린 자리에 고소를 붙이면 냉각 효과가 나타나며 가려움이 완화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허이라 권주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마른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격려하는 김종.

0: 한쪽 수리바퀴를 또 밀고 나아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긍지 높은 삶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애국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어머니들, 나라 앞에, 사회와 집단 앞에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운 사랑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다면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누리는 그 감높은 삶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위대한 어머니의 품. 오늘도 숨몸이 어려웁니다.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장에서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던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이, 모진 고난 속에서 승리를 찬조하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이 이 땅에 무수히 세려가는 영광의 역사 속에는 총을 쥔 군인도 있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과학자도 있으며 근로의 땀을 성실히 바쳐가는 노동자도 있고 근면한 농사꾼도 있다고.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영예의 가장 높은 단상에는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조선 여성들이,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서 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 영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해산 백화점 부원 자금복 동지는 말합니다.
1: 정말이지 눈물부터 앞섭니다.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응당한 부모를 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묻어둔 오만 가지 걱정으로 남몰래 애를 태우면서도 언제나 소박한 웃음으로 난관을 이겨낸 강의한 분들, 얼굴이 아름다움은 고생과 더불어 쓰러져 가도 고결한 정신세계를 지니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만 뵙게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어머니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0: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던 고심도, 만단 사연도 모두 헤아려 주시는 위대한 오보의 친근하고 뜨거운 정이 넘치는 연설을 들으며 대회에 참가한 어머니들뿐만이 아닌 온 나라 어머니들 모두가 흐르는 눈물을 곧잡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평촌구역 미래동에서 살고 있는 김용애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모두 공화국 용들로 훌륭히 키워 조국 앞에 내세운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 어머니 용예상 수상자였습니다.
2: 원수님이 배려로 두 아들을 다 한날 한씩, 하나는 저자 현관 20층서, 우리는 여기 일현관 20층서에 집 밖에 와서 첫날 밤엔 잠이 오지 않더만요. 무슨 꿈꾸는 것 같고.
3: 그 두 아들이 받은 집이 현관도 나란히 있고 또 층어도 같다고 하는데 삭갈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2: 전 맏아들 집에서 사는데 글쎄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나니까 문 걸렸었단 말이에요. 내가 좀 두드리니까 막내 며느리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집 헷갈렸구나 하고. 훌륭히 키웠다는 게 당에서 다 키웠습니다. 공부도 다, 수제 교육하는 것도 다 정말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정말 좋다. 정말 난 낫다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영광과 행복을 제가 다 받아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받아오는 사랑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저를 제5차 어머니 대회에 불러주시고 공산주의 어머니의 감높은 영예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표를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공산주의 어머니답게 자식들을 더 훌륭히 내세우겠습니다.
0: 이것이 어찌 김용애 여성의 심정분이겠습니까? 다섯 자식을 낳아 세 자식을 조국보의 조서에 세워 공산주의 어머니 용예상을 수여받은 능나이민 유원지 관리소 관리원 김은희 여성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4: 나라가 고난을 겪던 시기 자식들

0: 하나, 둘, 낳아 키우면서 정말이지 마음속 고충이 많았습니다. 가지만은 아무 바람 찾을 날 없다고 코로나 방에서 다자는 세대라고 음성을 고도 비풀어 줄 때마다 저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당의 구사랑에 꼭 받아들여야겠다는 결심을 다지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울이 되기 위해 무척 애썼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별로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우리에게 하성구리 동실한 살림집도 안겨주고 저를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까지 불러줘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또다시 공산지 어머니 흉위상 상자로 내세워주었으니 그저 날로 더해만 가는 그 사랑에 충성으로 받아들일 마음뿐입니다.
1: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비록 지나온 경력과 하늘이는 서로 달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두 위대한 어머니 당에서 키워주고 내세워주었습니다. 일편단심, 당을 따라 한 길만을 타겠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못 잊을 추억 속에 되새겨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이한 38국제 부녀절에 우리 여성들에게 새 힘과 용기, 새 희망을 안겨주시려 마련해주신 성대한 기념음악회를,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제1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진행되었던 날을 어머니 날로 제정해 주시고, 첫 어머니 날을 맞으며 소집하도록 해 주신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 그 나날과 더불어 인민은 보았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수고를 제일 먼저 헤아려 주시고, 어머니들이 이룩한 성과라면 진주 보석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더욱 감높이 내세워 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정 깊은 그 영상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기어이 실현해 드릴 백옥 같은 마음을 안고, 어려운 탐구의 초행길을 꿋꿋이 걸어온 여성 과학자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애국 과학자의 고귀한 영예도 안겨주신 분, 인적 드문 산골에 자리 잡은 혁명 사적지에서 묵묵히 한 생을 바쳐가는 한 요강사의 해설을 들으시고서는 중앙의 강사보다 더 잘한다고 치하해 주시며, 언제부터 혁명사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남편과 자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미 물어도 보시고, 훌륭한 가정, 애국자 가정이라고 감높이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2: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7월 조선 사회주의 여성도 맹주 제8차 대회를 소집해 주시고 우리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대해 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 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청신함을 더해주며 애국의 대, 혁명의 대를 끝끝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여명일꾼들은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도지.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이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에 더 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하신 격려하는 청비서동지의 하늘 같은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조국의 명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겨냥자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평천구역 여명위원회 부원 고은주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정녕 우리 여성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주체 사회주의 위협의 줄기찬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하기에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여성 혁명가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생기와 활력 넘치는 사회,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는 데서 자기의 신성한 본분과 책임을 다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수천만 아들, 딸들을 보살피고 온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속 생각과 고생을 헤아려 주며 그들을 이 세상 가장 빛나는 영광의 단상에 감높이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 그 품은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의 품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제일로 위대하신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임으시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좋은 놈은 더욱 빛날 것이며 그 행복도 영원합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북부쪽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 보도와 날씨, 중계 해상 예보를 보내드립니다.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아름다운 라곤의 포구를 안겨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 보도. 16시 특집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17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9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8분 시 어머니의 당부. 20시와 21시, 22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20시 5분 보도, 20시 19분 마음속 첫자리에,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5분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22시 6분 보도, 22시 28분 방송국 위대한 복무.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서성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성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송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 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습니다.

0: 것들이 저때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투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 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책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 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요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도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두툼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 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애로들을 영리 주도하게 책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 대상 건설 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반려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이로운 장성 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위에 지어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 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대한 당중앙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두세 개 벌려나갈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 포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 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결정 관철의 조타를 틀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 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대에 의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 가는 열혈 청춘으로 억세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청년 운동 사적관 과장 리운주 동무는 전의거리 건설 전역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하늘 같은 믿음, 대해 같은 사랑이 펼친 청년 전의들의 활무대였고 위훈 창조의 전역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2022년 12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서포지구의 새거리 건설을 우리 청년들에게 맡길 결심을 필요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수도의 새거리를 건설하면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또그 과정을 통하여 정신 육체적으로 단련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그때 우리 청년들은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그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극진한 것인지 미처 다알수 없었습니다. 2023년 2월 어느 날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조니그릿 본설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불같은 애국 충정을 헤아려 보시며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주체혁명 이후 개척의 골간이 되고 항일혁명 투사들이 건국의 핵심이 된 것처럼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혁명대회의 중추가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선봉대, 촉구대가 되어야 한다는 정말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우리 청년들은 불과 1년 기간에 4,100여 세대의 살림집들과 또 수많은 공공건물들을 포함한 대건축군을 훌륭히 일조세움으로써 용청년 신화를 또다시 창조하였습니다. 2024년 5월 청춘 대기념비인 조니거리 준공식에 맞서 참석하신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도 평양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성과이지만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의 부름에 실천도 화답할 줄 아는 청년들의 태부대가 살아난 것이 더없이 소중한 성과이라고 정말 우리 청년들을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1: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 속에 이 땅에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금지높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없이 위대한 스승, 자유로운 어버이를 높이 모셨기에 우리 청년들은 당의 부름에 미훈으로 화답해 나서는 영롱한 애국 청년 집단으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운동 사족관 강사 량 미성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우리 청년들이 저국의 소복변 압록강기 속에 일도세운 처유의 대원실건 리상적인 농장도시에도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백두산 계속에서 용웅 청년들을 키워주시던 위대한 손길로 또 수도 평양에 하나의 웅장한 고리를 떠올리는 애국 청년들을 키우시던 그 믿음으로 저국의 소복변 위화도 지구를 찾고 또 찾으시며 우리 청년들이 애국의 고귀한 자업을 줄기차게 새겨가도록 보살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찾아오실 때마다 재난의 대명사도 같던 섬지구를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켜가는 우리 청년들을 높이 내세워 주시며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시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조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을 찾으신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전면적 진흥의 웅대한 구상과 가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창조의 재보가 늘어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 당이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이 애국의 고목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조선을 또 메고 나갈 새 세대들이 저국을 먼저 알고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의 보람을 찾을 줄 아는 애국자들의 대부대로 성장한 것이야말로 이 세상 옥만도와에도 비할 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기쁨이고 또 자랑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훈륭한 용도 밑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도 청춘의 자서전에 용감스러운 연대들을 줄기차게 또 자랑스럽게 새겨갈 것이며 그와 더불어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깃발은 더 높이, 더 세차게 휘날릴 것입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비단섬 간섭지구 원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예순들 기념 보고회가 2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평안북도 간섭지구 건설 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평안북도 간섭지구 건설 종합기업소 지배인 서원길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 절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투쟁 기세가 비상이 앙양되고 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비단섬 간섭지구 원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예순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간섭지구 원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승리할 조국의 내일을 내다보시며 간섭지 조사단을 모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6년 8월 26일 비단섬 간섭지구 원설장을 찾아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파도 사나운 백길과 세찬 빛바람을 헤치시며 소복단의 외진 섬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비단섬 간섭지 개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총력적인 영도 밑에 간섭지

0: 덕주 곤슬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비단섬의 불멸의 사옥을 새기신 때로부터 혁명영도의 전기간 간석지 군설장들을 지원지지도 하시며 일꾼들과 군설자들이 당의 대자인 계적 부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영원, 강국영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서예 기술계에서는 기적적인 건설 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수많은 간석지들이 사회주의 대농장으로 번영의 만년체부로 훌륭히 솟아올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간석지 건설을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단기별 목표를 바로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잘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으며 간석지 개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모두 풀어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간석지 건설자들에게 유화 대계도 간석지의 전역을 안겨주시고 은정어린 친필 소환도 보내주시며 걸음걸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간석지 건설자들은 지난 60년간 다사도 간석지와 대계도 간석지, 홍건도 간석지를 비롯한 수많은 대상 건설에서 용적 노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배가 된 분발력으로 간석지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갈 때 대해 언급했습니다. 간석지 건설이 후손 만대의 행복과 나라의 용성 본영을 위한 애국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공 조직과 지위를 박력 있게 하며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는 우리식의 공법들을 받아들여 건설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대를 충직하게 받도록 간석지 개간 목표 점령에 총매진하며 단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전열해서 더 기세차게, 더 용감하게 분투해 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금속공업부문 노동계급이 8월 계획 완수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에서는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월 계획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알아보고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주요 설비들의 원성능 회복과 성능 개선을 설비 관리와 기술 관리의 주되는 목표로 내세우고 생산자 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면서 증산의 도움을 기운차게 울려나가고 있습니다.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들의 가동 일수를 보다 느리고 선진적이며 합리적인 철 생산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도입하는 것과 함께 생산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내밀어 철강제 증산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에서도 생산 설비들의 운영 효율을 제고와 노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매일 많은 강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각지 철광석 생산 단위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철정광 생산을 늘여 금속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힘있게 밑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여러 차례의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해서 철광석 증산의 담보를 마련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철광석 생산을 1.2배 이상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은율광산에서는 철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정광 품위를 제고하는 등질 높은 철정광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 기술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정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령광산에서도 채굴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면서 광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풀고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작업 일회를 많이 생산해서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풀베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력 개선에서 풀고름 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분기에 나선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톨베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한배 반으로 증가했습니다.

0: 되었습니다. 시농촌용립위원회에서는 놀이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해서 풀베기와 풀거름 생산을 좁게 끝내기 위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일꾼들을 농장들에 파견해서 조직정치 사업을 박력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장풍군 구화농장과 석촌농장, 국화농장에서 풀베기와 관련한 보여주기를 의익게 조직한 데 기초해서 풀거름 원천을 적극 찾아 제때에 배드리는 것과 함께 거름 생산을 다그쳐 지난해보다 실적을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이곡증산의 중요한 예비가 풀거름 생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한 시농촌경리위원회 해손 남새농장과 의포농장의 일꾼들과 노근로자들도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풍구역과 판문구역의 농장들에서도 산기슭과 물길뚝, 논밭머리, 강하천 주변의 풀들을 말끔히 거둬들이면서 뜨락도르의 가동률을 높여 풀을 쾌적장에 제때에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안의 농장들에서는 배들인 풀이 마르기 전에 물고름 주기와 흙돕기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고마운 우리 당, 우리 제도의 혜택 아래 사회주의 대가정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꽃이 정평군의 100살 장수자 가정에도 피어났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정평군 선덕리 23 인민반의 한춘옥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군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축하 속에 생일상을 받아하는 노인은 근로하는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고마운 우리 제도가 있어 오늘과 같은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다고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할머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신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만고 그는 수십 년간 농사일에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 초소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에 내세웠습니다. 장수자로 인해 가족 친척들은 부흥번영의 리상사회를 앞당겨오는 위대한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0: 다음. 미국의 서남부 지역에서 21일 혹심한 열파로 밤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밤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38.3도씨로서 가장 더웠던 1919년 8월 21일 밤의 고온 기록을 능가했으며, 네바다 주에서도 28.9도씨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고온 현상이 며칠간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병선 의리복수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과 안악, 사리원, 판교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덕, 운전을 비롯한 평안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렸으며, 청단, 판문을 비롯한 황해남도, 개성시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한때 안개가 끼었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국부적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0: 우리나라는 장마 전선과 저기압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오후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40 내지 70mm, 부분적으로 100mm 정도입니다.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린 후 주로 개이겠습니다.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와 소나기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특히 성천, 상원을 비롯한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50 내지 80mm, 국부적 지역에서 100mm 정도이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2 내지 30mm입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온천, 금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후 사이에 2 내지 30mm의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국부적 지역에서는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문천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 이남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후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로서 평년보다 5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시는 오후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가 내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고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 원산 남포시는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강계 해산시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함흥시는 오후에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점차 개이겠으며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선시는 오후에 흐렸다가 개이고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30도씨, 해주 29도씨, 사리원 28도씨, 강계 29도씨, 원산 29도씨, 함흥 31도씨, 청진 28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8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해산,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밤에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으며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고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31도씨, 신의주 20도씨, 30도씨, 해주 25도씨, 31도씨, 사리원 24도씨, 31도씨, 강계 18도씨, 28도씨, 원산 22도씨, 28도씨, 함흥 19도씨, 30도씨, 청진 20도씨, 28도씨, 해산 15도씨, 26도씨, 남포 24도씨, 31도씨, 라선 18도씨, 28도씨, 개성 25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선 동해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 서해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30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1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9월 1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0: 이 시간에는 위대한 스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우신 부르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가를 보내드렸습니다.

0: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북부쪽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노후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위대한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진 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낙원의 폭우를 안겨주시리요. 2025년 8월 말이었습니다. 이날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께서는 준공 테이프를 끊어주신 데 이어 사업소를 돌아보셨습니다.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께서는 원래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을 구구절을 맞으며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물론 준공식을 명절을 계기로 정치적 의의가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정치적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구구절과 관계없이 오늘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끓어오르는 격정 속에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의 말씀을 자자고구 되새겨보는 일꾼들의 뇌리에는 며칠 전 그 일을 모시고 완공된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5천 문화주택 지구를 돌아보던 때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날 한 폭의 그림 마냥 펼쳐진 낙원포의 전경을 오래도록 부감하신 경리하는 총비소 동지께서는 모래불만이던 이곳에서 착공의 첫삽을 뜨던 때가 분명 오래 초인데 벌써 이렇게 그림 같은 풍경으로 완공되었다고, 우리가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보다 더 특색 있는 수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계획해온 사업이 드디어 빛나게 완성됨으로써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폭우의 5천을 낙원군 인민들에게 선물하게 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께서는

전국적으로 제일 작은 군에 속하고 경제적 토대도 취약하던 라곤군이 발전 전망이 좋은 군으로 명실공히 라곤이라고 당당히 불리울 수 있는 고장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곳에 착공의 첫삽을 박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불과 몇 달만

0: 우리 국가는 머지않아 전국의 위대한 전변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곧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소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숭엄히 우러러는 일꾼들의 가슴속에는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번졌습니다. 락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강사 황춘금 동무는 사업소에 새겨진 절세비인의 령도의 자국은 끝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025년 2월 14일 우리 락원군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지방의 자연 경제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정책에 따라 오늘 락원군에서 신포시에 이어 두 번째로 되는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기지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건설하는 것과 함께 해안지대 특성이 살아나게 살림집들까지도 완벽하게 일도세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와 오촌마을을 락원군에 선물하자고 한다고 앞으로 이 오촌을 락원포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그해 7월 13일과 8월 26일에도 또다시 우리 사업소를 찾으시오 우리식 문화오촌과 바닷가 양식기지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모든 위두를 락원포처럼 꾸리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온 나라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졸졸히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8월 우리 락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전변의 세력사와 함께 락원포는 자기 이름처럼 인민의 기쁨이 넘치는 지상 락원으로 사회주의 조선의 문명과 행복의 상징으로 영원히 흥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0: 몸소 동해지구의 명당 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고 착공식 날에는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의 첫삽도 뜨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 수많은 설계 형성안도 지도해 주시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현지를 여러 차례나 찾고 찾으시며 부족점을 바로잡을 명안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신 그이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 속에 오늘과 같이 세상에 둘도 없는 희한한 오촌마을이 태어날 수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락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기사장 김성호, 평천구역 인민위원회 책임부원 김원 동무들은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 이어가시는 위민 헌신의 기로에 인민의 행복은 끝없이 꽃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 아래 우리 락원포는 인민의 락원이 현실로 펼쳐진 사회주의 성경으로 국내 인민들이 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기지로 훌륭히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락원군의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바닷가 양식업을 발전시켜 부자군의 희양찬란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3: 정말이지 우리 인민들에게 하늘을 마련하시면 열백을 더 주고 싶으시오 새라새로운 번영의 설계들을 펼치시는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위대한 영도의 손길 아래 이 땅에는 인민의 행복을 더해지고 국가의 위상을 가시하는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0: 락원포에 펼쳐진 눈부신 선경에서 나라의 도초에 연이어 일떠서는 융성과 번영의 제보들에서 온 나라 인민은 보았습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사회주의 강국의 레일을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희양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그렇습니다. 인민의 밝은 모습에서 혁명하는 멋, 투쟁하는 보람을 느끼시는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위민 헌신의 자욱 속에 이 땅에는 인민의 웃음이 나날이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락원의 포구를 안겨주시리요.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북부쪽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내 조국 강산에 울려 퍼지는 일심 단결의 노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송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건설 대상들의 추진정령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토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류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도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뒤틀림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

0: 우리는 우리의 높아진 리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 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이적인 장성 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조항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드세게 벌려나갈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보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결정관철의 도타를 들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소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 오늘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영감성과 헌신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 가는 열혈 청춘으로 억세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만남 청년운동 사족관 강사 리진리우 동무는 당제 고차대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족 청진군이 신있게 가르쳐지고 있는 지금 온 나라 그 어디서나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 열정과 충천한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를 받아안고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주름잡으며 2년분 계획, 년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분소, 청년 작업반들이 다수학을 결에 나섰습니다. 올해만 해도 각지에서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배출된 공화국 영웅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청년 돌격대들이 새로 조직되었으며 연 4만 1천여 명이 달하는 평양시안의 청년들이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야간지원 청년 돌격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어온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부문들과 신신산중의 발전소 건설장, 사회주의 전야,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의 남먼저 달려나가고 선분교와 최전현지대, 산골학교들의 자원 진출하여 후대교육사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피와 살도 소슴없이 바치고 용해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는 것을 감 높은 용해로 보람으로 여기며 청춘의 아름다운 삶을 빛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랑찬 현실은 경계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1: 지금 온 나라 청년들은 청춘의 전엄과 용의를 최상의 높이 올려 세워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일심충성으로 보답할 애국의 열망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용청년돌격대 대원 노은심,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지도원 김강현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지금도 저희 가슴 속에는 지난 1월 신의주 언실 종합농장 건설장을 찾으셨던 경려는 아버지 원수님의 자애로운 용상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용광의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의 손을 따뜻히 잡아주실 때 종말이지 저는 고마움의 인사조차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 건설자들이 우리의 위대하고 숭고한 비상을 위하여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더욱 용감히 더욱 힘차게 분투해가라고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4: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요든돌 기념대회장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크나큰 자랑이고 그 어떤 물리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조선의 힘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0: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내며 우리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영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깃발을 펄펄 휘날리며 당의 위협을 굳건히 억누른 우리 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정은 흉내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흉내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두은강국 건설을 위한 청진우리 전열에서 애국 청년의 명성을 계속 힘있게 떨쳐 나갈 것입니다.
1: 새로운 5기는 계획기간 지방발전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치어 전국인민들의 물질문명 생활에서 보다 큰 개변을 가져올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농촌살림집 건설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살림집 건설을 제기일에 끝내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맞게 설계, 시공, 감독일꾼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면서 보여주기, 기술학습 등을 실속 있게 조직해서 앞선 공법과 경험을 논리 일반화하도록 했습니다. 시 군의 일꾼들은 정치 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 대중의 열의를 고조시키는 한편 모든 시공 단위들에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공사 조직과 지위를 능숙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골 고유의 특색을 잘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창성군에서 금야리의 살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군안의 건설자들은 시공 기준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지붕 공사, 기와 씌우기를 질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내부 공사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촌 건설이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천마군과 구장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기초 공사, 벽체 축조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노력과 자재를 절약할 수 있는 선진적인 공법을 논리 활용하면서 미장 작업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산군, 정주시, 동림군에서 시공 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기능공 대여를 드리고 건설 장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해서 건축 공사를 다그치고 있으며 마을 주변의 정리 사업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펼친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갈 일념 안고 벽동군, 피현군, 삭주군의 건설자들은 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일정 계획을 더딤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건재 생산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생몰탈, 기와칠감을 비롯한 마감 건재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2: 광주 과수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일나무들의 비대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안심 있게 해서 흐뭇한 과일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리현옥 특파기자와 만난 광주 과수농장 책임부원 리성식, 작업반장 린명남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현재 우리 농장에서는 과일 수확기에 들어선 것만큼 과일 수확의 모든 영역을 총동원하면서 과일나무 병해 충구제를 위한 약 뿌리기와 과수원 풀 깎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과일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과일나무 병해 충구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습니다. 대용 농약을 생산한 것과 함께 농약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약 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올해 겨울, 봄, 여름 과일나무 비배 관리에서 불리한 조건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품을 많이 들여 높고 안전한 과일 수확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1: 황해남도에서 올해 봄유예거치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도에서는 여러 잠옥종자 사업소들과 시군들의 잠옥관리소들에서 뽕잎 생산을 누리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한편 생산성이 높은 누의 품종과 선진적인 누에치기 방법을 논리 받아들이면서 단위별, 개인별 증산 경쟁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과 지위를 치밀하게 했습니다. 고치 생산의 첫 공정인 누의 알 생산을 맡은 벽성 봉천 잠옥종자 사업소에서는 우량 품종의 암수 나비 선발과 쌍 붙이기, 누의 알바지 및 보관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생산에 필요한 누의 알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했습니다. 해마다 고치 생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은촌, 연안 잠옥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변화되는 기상 조건과 누에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알 깨우는 시기를 바로 정하고 앞선 누에치기 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누에거치의 질을 훨씬 높였습니다. 지금 도안이 잠옷 뿜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가을 누에거치 생산에서도 높은 실적을 낼더 높은 요리 안고 서로의 집체적 지혜를 합쳐가고 있습니다.
2: 다음, 일본 이바라기현의 남부에서 23일 리히터 척도로 5.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바라기현은 물론 도쿄와 가나가와현, 사이다마 현등여러지역에서진동이관측되었다고합니다. 지진으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됐으며 성수관들이 터져 도로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감독님 최은하 탁승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북부쪽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이 시간에는 1974년에 창작된 가요 강선의 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강선의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창조적 이윤회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영원한 충성과 의리로 보답해가려는 강철 노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동 씨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사람도 산천도 새로워지는 변혁의 시대, 활기찬 역동의 시대가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극난 속에서도 세월을 주름잡으며 눈부시게 부상한 우리 국가의 비약적 발전상, 우리 민이 맞이한 모든 영광, 우리의 생활 속에 석석 스며드는 새 복리 새 문명은 결코 군우가 선사한 것도 시간의 누적과 더불어 저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는 경의하는 초홍기서동지의 천리해안의 선견지명과 강인담대한 대장, 세련된 영도 실력이 떠올린 위대한 승리이며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평안과 복리를 위한 불멸의 여정에 바쳐오신 그의 초인간적인 로고와 헌신, 눈물겨운 고뇌와 심혈과 맞바꾼 고귀한 결실입니다. 위대한 노보이의 보람과 락.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전진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은 천만 인민의 가슴마다에 날이 갈수록 도도욱 숭엄이 오려옵니다. 인민을 위한 고생을 낙으로 여기시며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서라도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앞당겨 오시기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는 경의하는 초홍비서동지의 고룩한 그 영상이 지금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서는 경의하는 초홍비서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의 구절구절이 세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해주 농기계공장 지배인 김학철 동지는 영광의 그날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말했습니다.
1: 지금도 저는 경의하는 초홍비서동지의 강림적인 연설을 받았던 때를 정말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의하는 초홍비서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우리는 숭고한 이상을 향하여 또다시 투쟁에 걸개했다고, 이룩한 결실들은 소중한 것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가와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이 누려야 할 복리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 당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서라도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반드시 당겨올 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연설이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환과 더불어 빛나는 내 나라는 제일 강대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세계에서 우뜸이어야 하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어야 한다는 순간 애국 애민의 리상과 포부를 지니시고 위대한 기적의 새 역사를 수놓으신 경의하는 청소동지의 불면불휘의 로고가 대세계와 가슴 저조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0: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서라도, 이는 정녕 우리 국가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용의로운 복무의 불같은 요리를 바쳐가시는 경량

0: 자신에게 최상의 것만을 마련해주고 싶으시오 스스로 일감들을 찾아 떠맡아내시고 기적적 사변으로 이루어내신 눈부신 개척의 행로들이 순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새 것이고 독창적이며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관한 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건설의 재원칙들과 방략들도 특출한 발견들이었고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지방발전혁명과 농촌혁명도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크나큰 제보들이 방방곡곡에 마련되던 그 나날에 인민을 위한 더 많은 일감들을 찾아 떠맡아 할 결심이 더욱 굳세어진다고 하시던 위대한 노부의 졸졸한 심중의 고백은 얼마나 많이도 울렸고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길을 순간도 멈춤없이 가고 가시던 절세의 위인의 고룩하신 모습은 또 얼마나 많이도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까? 현대적으로 일떠선 재령군 지방공업 공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오늘같이 지역인민들 모두가 환희와 기쁨에 넘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혁명하고 투쟁해 나가는 보람과 긍지도 더 커진다고 인민을 위한 더 많은 일감들을 찾아 떠맡아 할 결심이 더욱 굳세어진다고 말씀하신 감동 깊은 사실 함죽은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찾으시어 자신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가까운 앞날에 수도뿐 아니라 지방의 인민들도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조바심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맞받아 나가야 한다고 하신 순고한 뜻 금시 뒤집힐 듯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고무단정을 타시고 침수지역을 돌아보시면서 주재민들에게 안겨줄 이상적인 희한한 농장 도시건설을 구상하시던 불멸의 화포 장년군 심여공장 지배인 권병화 동지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셨던 영광의 그날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도 경의하는 총수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우리 장년군 지방공업공장들이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던 격정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경의하는 총수동지께서는 우리 장년군 신용공장에 사랑의 자욱을 남기셨습니다. 이날 오랜 시간 우리 신용공장의 맥주 생산 공정을 돌아보신 총수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전국의 시군 신용공장들이 장년군 신용공장처럼 자기 지역의 특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적극 살려 제품의 가치수를 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높은 목표를 지향하며 더욱 완강히 노력한다면 지방발전 정책의 실행은 해마다 가속화되게 될 것이라고 지방인민들이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계단 추구세우는 것은 우리 당의 투쟁 목표이며 활동 원칙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투쟁 목표, 활동 원칙, 정말이지 마디마디의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관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날에 하신 청소동지의 말씀은 우리 일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당의 투쟁 목표와 활동 원칙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준 귀중한 지침이었습니다.
0: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단 한순간의 정체나 답보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한 단계의 발전에서 더 혁신적인 경제로 방대한 창조투쟁에서 보다 확대 증가된 목표 제시에로 이렇게 우리 혁명을 부단한 상승 고조로 이끌어 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쓰고 사는 모든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최상 최대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니시고 인민의 복리를 위한 발전지향적인 목표들을 끊임없이 제시하시는 그의 마음속에서 인민을 위한 고심어린 사색은 언제 한번 모져본 적 없었습니다. 참으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있어서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혁명하는 보람이고 긍지이며 인민을 위한 더 많은 일감들을 찾아 골머지시는 것이 혁명을 하는 낙이고 모십니다. 정녕 사회주의 문명 개화의 눈부신 경관을 이루며 나날이 변모되는 내조국의 모습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당의 노선과 정책은 열 가지든 백 가지든 다 인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것이며 당에서 결심하고 펼치는 모든 사업은 언제나 훌륭한 실체로 전환되게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더욱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황해남도 설계연구소 설계원 라강동지의 체험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못 잊을 영광의 그날을 되새길 때면
2: 오늘

0: 당의 은혜로운 사랑 속에 지방에 이르는 곳마다의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을 일도세우기 위한 고창한 창조대전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장엄한 현실을 목격할수록 건축 부문의 설계원으로서의 크나큰 궁지로 가슴 뿌듯해지고 경리하는 청주성지를 만나 뵙는 꿈만 같은 영광을 지녔던 그날이 오지런 듯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복을 받았다고 하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곤 합니다. 20대인 제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내가 경리하는 청비소동지를 만나 뵙고 귀중한 가르침까지 받아놨으니 누군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영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면 꼭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고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되어 사업하고 있었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황해남도 설계연구소의 설계원인 나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그의 말씀을 자자고구 새기며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던 때가 정말 오지런 듯 싶습니다. 그날 제가 원록스러 절감한 것은 이 땅에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먼 훗날에 가서도 뜻도시 자부할 수 있는 기념미적 창조물이 되게 하시려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의 심오한 사색과 크나큰 심혈의 색이었습니다. 그날 건설장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 깊이 관심하신 것은 시공의 질을 높일 때 대한 문제였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공장 완공이 마감 단계에 들어선 것을 헤아려 보신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작업성을 극복하고 건축공사를 더욱 치밀하게 내밀어 마지막까지 시공의 질적 수준을 완벽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지방공업공장들의 모든 요소들이 그만하면 완벽하게 설계되고 시공되어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인민들을 위하시는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의 심중에는 만족이란 없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먼저 벽체에 붙인 타일로 만져보시고 계단의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장의 그 어느 하나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료공장의 참관복도에 공간을 불필요하게 낸데 대하여 일깨워주기도 하시었고 또 창문을 크게 낸 것을 보시고서는 여선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마음쓰기도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물어도 주시며 부지를 높여나갈 때 대하여 비드머린 당부를 하시었습니다. 정말이지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공장들의 설계를 다양하게 하고 시공을 잘할 때에 대하여 안목을 튀어주신 그날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한생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지방이 변하는 시대, 농촌진흥의 새 시대가 펼쳐지는 어느 날 우리 건축 부문의 설계원들이 맡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고 우리가 구려가는 설계의 덤면마다에 노동당 시대의 사회주의 문명, 인민의 리상과 꿈을 그대로 담을 때 하나의 건축물을 시공하여도 또 모든 것이 최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입장을 철저히 확립하여 나갈 때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인민의 진정한 제부로 빛을 뿌리게 된다는 것을 더욱 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 설계가들의 안목과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깨우쳐준 위대한 스승의 강의였습니다. 이 땅에 일떠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이 먼 훗날에 가서도 뜻도시 자부할 수 있는 기념비적 창조물이 되게 하시려 그토록 마음 쓰시는 자애로운 오보이의 뜻깊은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그날을 어찌 세월이 흐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한 생에서 영원토록 간직하고 소중히 추억할 뜻깊은 날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차려지는 행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영광의 그날에로 마음 달릴 때면 나의 가슴 속에서는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갈 결심이 굳어지곤 합니다. 저는 남다른 행운을 지니었던 그날의 영광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우리 당 지방발전의 휘황한 설계들을 펼쳐나가는데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1: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북부쪽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노후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이 시간에는 1970년에 창작된 가요 꽃피는 일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족 기하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엔 주간 중주와 관현악 노들 강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성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성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송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 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 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 건설 대상들의 추진 종령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투한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 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요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도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두툼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 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애로들을 영리 주도하게 창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 대상 건설 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치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반려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 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효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이적인 장성 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 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대한 당중앙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 정치의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두세 개 풀려나갈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 포폭은 전략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

0: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주왕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과감히 다그쳐가고 있는 온나라 천만인민은 혁명무력 강화의 위대한 새 시대를 장엄히 펼쳐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가장 열렬한 고마움의 인사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홍은희 양동문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정력적인 용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 도덕에서 투철한 정치사상 강군으로 키워주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해 2월 김일성 정치대학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상이 없는 무장은 세부치에 불과하며 군대의 정치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질적으로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강군 건설의 기본 방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명백히 내리게 된 결론이라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대의 제일 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정치 사상 쪽, 정신 도덕 쪽 우월성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용도에 무한히 충실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키우시기 위하여 불면불의 심혈과 러고를 바쳐가고 계십니다. 전군의 당의 일적 용도 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적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해 나갈 때에 대한 사상, 어중업 7년대 칭호쟁취 운동의 불길 높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옥척이 지지점으로 만들 때에 대한 사상을 비롯해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시하신 군 건설 사상 리전들은 우리 군대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강용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1: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제일 강한 군대로 키우시기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과 노고에 의해서 우리 군대는 무적의 혁명 강군으로서의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규군과 함께 민간 무력을 강화시키신 것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을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룩하신 또 하나의 업적이라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책임강사 김진양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 발전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러농조기군이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용적 가업들을 환히 밝혀주시며 민방위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러고를 바치시었습니다. 2022년 8월 제6차 러농조기군 지휘송은 회의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원을 보내주시오. 러농조기군의 정예화와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백성의 박약을 안겨주시고 민방위 혁명사족관을 우리 당의 주체적 민간 무력 건설 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된 혁명의 만년제보로 훌륭히 꾸리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불패의 혁명 무력으로 자라난 우리 러농조기군의 용적 기상은 2023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5돌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장에서 뚜렷이 가시되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사상가 용도로 민방위 무력 건설의 최전 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러농조기군의 힘찬 발걸음 소리는 나를 따라 세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 강대한 주체조선의 힘이시고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었기에 내 나라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사회주의 국가로 빛을 뿌릴 것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입니다.
0: 자체의 마감 건재 생산 토대를 부단히 강화할 때에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각지의 마감 건재 생산단이 들여서 건재품의 국산화와 재질 재고를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 일꾼들은 인민들의 수요와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는 질 높은 건재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 조직과 지위를 박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칠보 마감건재 공장에서 자체의 기능공 역량을 강화해서 차열 복합판을 이용한 조립해체식 가설 건물과 여러 가지 색과 무늬를 조화롭게 결합한 장식 고울들을 생산함으로써 대상 건설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설비 현대화를 목적 지향성 있게 내밀고 있는 대성 무역회사 세거리 모란군구 제작소에서 수감부에 의한 승강식 장반과 사용이 편리한 공간 절약형 가구 등 문화성과 편리성이 철저히 보장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

0: 해주기 위해 대성산 가구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사문서를 결합한 량수 책상과 식탁을 비롯해서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여러 가지 마감본 제품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황해남도 과학기술위원회 해주 발명기술도입소에서도 건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흔한 원료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 형태의 경서 마그네시아 가구 제품들을 질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1: 당의 운정 속에 현대적으로 일조선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에서 선진적인 양식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바다 양식물 생산을 보다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 지배인 한철수, 작업반장 한병록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모든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앞쪽에 정보당 16톤씩 생산했습니다. 지난 시기는 보게 되면 10 내지 4톤, 정보당이 10톤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당 16톤에서 그 시안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밥조개뿐 아니라 성게 양식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사업으로 지금 이제 적지를 20종보를 선택했습니다. 대체로 다시마 양식장 밑입니다. 혼합 양식 형식으로 성게와 다시마를 다 같이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지를 선택하고 그 밑에 이 5초 조성을 합니다. 또 이제처럼 돌구르기라든지 그다음에 조개 껍질에 의한 부착 기질도 조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9월부터 알바지 시기입니다. 그래 9월부터 알바지 시작해가지고 우리 배양장에서 자체 배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면적에서 성게도 생산하면서 다시마도 생산할 목표 밑에 그 준비 사업을 지금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3: 앞쪽에는 부담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세, 그러니까 두 가지, 연유 두 가지 공정 하나하나가 다 노력을 써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성게는 자연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배양을 해갖고 바다에 놔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성게들은 쟤네가 무기 활동을 시작해서 10cm부터 8cm 이 정도 크면 큰 거를 골라서 수확을 하는데 부담은 적게 들이면서 경제적 실익이 아주 큽니다. 실내 배양장에서 9월달부터 알바지가 시작되는데 엄지 성게 한 마리가 한 번에 10만 원이 잃어갈 정도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을 깨서 새끼 성게를 방류하면 이제 3년 후에는 많은 양의 성게를 거둬들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전국 공개 바둑 경기 대회가 18일부터 25일까지 평성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 대회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어린이 부류와 소년 부류, 애호가 부류, 공개 부류로 나뉘어 개인 경기와 복식 경기, 단체 경기 등으로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이번 경기 대회에서는 평양시가 종합 1위를 쟁취했으며 함경남도가 2위를, 평안남도가 3위를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컵과 메달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1: 다음, 인디아의 오디샤주에 있는 한 항구에서 철광석을 싣고 출항한 화물선이 침몰했다고 23일 이 나라의 해안경비대가 밝혔습니다. 선박에는 각이한 국적의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 측이 22일 선박과의 연계가 끊어졌다고 통보했으며, 그후 인디아의 해안경비대와 해군의 합동구조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방은봉,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 해제입니다.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남포시에서의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는 17시부터 해제입니다.
4: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협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평양인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

0: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우리 당의 운동 속에 훌륭히 꾸려진 문수물놀이장으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한한 물의 세계를 반불케 하는 문수물놀이장의 초음파 수조, 폭포 수조며 빨간색, 파란색, 흰색 등으로 단장되어 뻗어 올라간 물 미끄럼때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린애 마냥 웃고 떠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파도, 행복의 물결로에 몸을 싣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부경리 리광철 동지는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 기지의 곳곳마다에 스며있는 위대한 어버이 사랑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우리 문수물놀이장에서 제일 그 인기 있는 기재는 물미끄럼때입니다. 이 물미끄럼때에도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의하는 청비성의 위민 헌신이 세계가 두껍게 오려있습니다. 2013년 4월 어느 날 일꾼들이 올린 문수물놀이장 형성안을 보아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성의께서는 문수물놀이장에 설치할 물미끄럼때 대수가 적다고 몇 개 더 마련하여 설치해줘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꾼들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현대적이라고 하는 물놀이장에 비해 볼 때 문수물놀이장 형성안에 반영된 물미끄럼때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물놀이장에 설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소년께서는 물미끄럼때를 더 설치해 주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더 아찔하고 난도가 높은 것으로 설치해 주자고, 그러면 새 것에 민감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무엇을 하나 마련해 주어도 최상의 것을 안겨주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청비성주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 문수물놀이장에는 12여 개나 되는 현대적인 물미끄럼때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0: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어도 최상의 것만을 안겨주시려는 우리 청비소 동지의 사랑은 이렇듯 다심하고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문수물놀이장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곳이라고 하면 아마 급강한 물미끄럼때를 짚을 것입니다. 이 급강한 물미끄럼때의 수평주로의 중간 부분에는 자그마한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에도 가슴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어느 날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야외 물놀이장의 급강한 물미끄럼때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일꾼들에게 급강한 물미끄럼때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주로 마지막까지 미끄러져 내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들이 미끄럼때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니 정말 물미끄럼때를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멈춰섰고 다음에는 주로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조막금 바닥으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주로의 마지막까지 가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내려올 수 있게 수평 부분의 중간에 사다리 같은 것을 만들어줘야 하겠다고 다듬이르셨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사다리였습니다. 문수물놀이장에 가본 사람들은 아마 급강한 물미끄럼때도 타보았을 것이고 또 그 사다리도 이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수물놀이장의 황홀경에 비해 볼 때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자그마한 사다리, 그 사소한 하나하나의 요소에도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의 다심하신 사랑이 오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물놀이장의 곳곳에 깃들어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꼽자면 끝이 없다고 하면서 문수물놀이장 관리소로 동자 리경철 동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 중요한 청취자분께서는 야외 물놀이장으로 나가시오. 국강한 물 미끄럼때와 사발 미끄럼때를 비롯한 여러 물 미끄럼때와 물놀이 수조들을 돌아보시면서 수조들의 물이 공급되고 있는 중용을 하시면서 야외 물놀이장을 돌아보니 희한하다고 정말 멋있게 꾸렸다고.

올리고 싶으시오. 준공이 앞서 일꾼들이 먼저 물놀이 기재도를 이용하면서 부족점과 안전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신 다시만 오보이시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몸소 물놀이장 설계에 실내 체육관 건설 문제도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롱구장이나 배구장을 차려놓고 물놀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롱구도 하고 배구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그 사랑, 그 은성. 실내 물놀이장의 해가림 때에도 사연 깊은 대형 벽시계에도 눈물 없이는 알아볼 수 없는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이 어려 있어서 행복의 물결마다에 넘쳐 흐르는 인민의 웃음소리를 무심히 들을 수 없습니다. 정녕 문수 물놀이장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인민 사랑에 숭고한 결정체입니다. 자애로운 그 사랑을 전하며 기쁨의 바다소리, 행복의 웃음소리는 끝없이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항일영령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경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부리고 오신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이용제의 썸, 어머니의 당부. 이 시는 1989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를 안고 처음 조절목이던 그 시절이 어제만 같은데. 아들아, 이젠 너 멀리도 떠나갔구나. 어미둥지에서 날이 굳힌 수리개가 폭풍을 맞받아 나아갔듯이. 몸성이 잘 있느냐, 내 아들아. 함께 있던 그 나날엔 꾸지람이 더 많았고, 아픈 내도 자주던 이 어머니건만, 네가 이젠 없으니 가슴 한 구석이 비어있는 것만 같군. 그래서 꿈마다 네가 찾아와 의젓하고 늠름하게 생활의 파도를 헤쳐가는 그 모습으로 이 언니의 가슴을 서리 없이 메꿔주는 것이니. 저서의 병실, 한결의 천막 속으로 내 곁에서 옮겨간 너의 잠자리를 그려본다. 신용제와 같은 존우들과 지휘관들이 이제는 밤마다 너의 머퍼킷을 여며주리라. 비오면 옷이 젖진 않았는지, 눈 오고 바람 불면 선발이 울진 않을까. 한시도 떠날 줄 모르는 너에 대한 생각, 지금도 곁에서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싶구나.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잘 씻으라. 감기 걸리지 않게 늘 소금물로 목을 줄다. 너에게서 문득 편지가 날아올 때면 이 어미의 가슴은 울렁거린다. 닥치는 곤란 앞에서 마음 약해지진 않았는지, 나라의 제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늘이 되어도 이 어미의 머리는 세워지는가. 당부하나니 명심하거라,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키워 조국에 바쳤고, 너는 이미 한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닌 조국의 아들, 명령을 받은 당의 전사.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라, 조국이 명령할 때. 아들아, 네 만약 그 길에서 주저한다면 이 어미는 이 손으로 그 가시나무를 꺾고 너의 찬동에 매를 안기리. 오직 당을 위해 자디찬 오름구멍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그러한 시각에, 아들아, 내가 그 첫 번째 용사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물러선다면, 못난 자식을 낳아 기른 그것으로 하여 이 어머니

보내서 올 것이다. 한생의 수치가 무엇이고 삶의 참다운 영예가 무엇인가를 불길을 맞받아 나아가는 전투의 우레 속에서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아들아, 집에 돌아오지 말라. 고향은 너를 반겨두지 않으리라. 네 혼 떨쳐 저국의 영예가 되고 저국의 자랑이 되기 전에는 리서복의 어머니처럼 소령님 기억하시고 우리 당이 그 이름 불러주는 그런 영웅의 어머니로 내가 된다면 너를 두고 늘 근심으로 휘어졌던 이 머리가 그 순간을 고무지리라. 아, 당원의 영예를 안고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돌아온 아들을 한 품에 안아본다면 이 어머니는 기뻐서 눈물 흘리며 세상에 대고 소리 높이 말하리라. 내가 이 아들의 어머니요.

0: 지금까지 1989년에 장작된 시 어머니의 당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인민방송은 최성원이었습니다.
1: 이 시간에는 1998년에 창작된 가요 병사 소식 조네다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은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기념 기획 수행의 첫 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조항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성 지휘관들, 당조항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당조항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조항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건설 대상들의 추진 정령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당조항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투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기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시행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우위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조항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조항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류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토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뒤틀림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에러들을 용이추도하게 책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 대상 건설 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반려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 지도 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의적인 장성 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 위에 지어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조항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드세게 풀려나갈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보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조항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기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는 단결정 관철의 조타를 틀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으로 당과 조국을 바꾸러 가는 열혈 청춘으로 억세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청년운동 사적관 강사 리진유 동무는 당지의 고차대대 결정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 정진군이 힘있게라고 쳐지고 있는 지금 온 나라 그 어디서나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 열정과 충천한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당지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를 받아 안고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주름잡으며 2년분 계획, 연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분조 청년 작업반들이 다수학을 결에 나섰습니다. 올해만 해도 각지에서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배출된 공화국 영웅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청년 돌격대들이 새로 조직되었으며 연 4만 1천여 명이 달하는 평양시안의 청년들이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야간지원 청년 돌격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어온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부문들과 심신산중의 발전소 건설장, 사회주의 전야,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의 남먼저 달려나가고 선분교와 최전연지대, 참골학교들의 자원 진출하

0: 일심 충성으로 보답할 애국의 열망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용웅청년돌격대 대원 로운심,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지도원 김강현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도 저희 가슴 속에는 지난 1월 신의주 언실 종합농장 건설장을 찾으셨던 경려는 아버지 원수님의 자애로운 용상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용광의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실 때 정말이지 저는 고마움의 인사조차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 건설자들이 우리의 위대하고 숭고한 비상을 위하여 저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더욱 용감히 더욱 힘차게 분투해 가라고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2: 김예한은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요든돌 기념대회장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크나큰 자랑이고 그 어떤 물리력으로도 꿇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조선의 힘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이 말씀을 받아내며 우리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영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깃발을 펄펄 휘날리며 당의 위협을 굳건히 억제해온 우리 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정은 흉내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흉내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부흥강국 건설을 위한 청진우리 전열에서 애국청년의 명성을 계속 힘있게 떨쳐 나갈 것입니다.
3: 풀거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급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때에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풀베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력 개선에서 풀거름 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분기에 나선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풀베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배로 증가됐습니다. 시농촌격리위원회에서는 노력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풀베기와 풀거름 생산을 적게 끝내기 위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일꾼들을 농장들에 파견하여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장풍군 고하농장, 석촌농장, 국하농장에서 풀베기와 관련한 보여주기를 의의있게 조직한 데 기초해서 풀거름 원천을 적극 찾아 제때에 베어드리는 것과 함께 거름 생산을 다그치어 지난해보다 실적을 두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안국 증산의 중요한 예비가 풀거름 생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한 시농촌격리위원회 해손남새농장, 의포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매일 기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풍구역, 판문구역의 농장들에서도 산기슭과 물길뚝, 논밭머리, 강하천 주변의 풀들을 말끔히 고도들이면서 뜨락뜨락의 가동률을 높여 풀을 태적장에 제때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안의 농장들에서는 베어들인 풀이 마르기 전에 물거름 주기와 흙돕기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황주 가수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일나무들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알심 있게 해서 흐뭇한 과일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리현옥 특파기자와 만난 황주 가수농장 책임부원 리송식, 작업반장 림용남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현재 우리 농장에서는 과일 수확기에 들어선 것만큼 과일 수확의 모든 영향을 총동원하면서 과일나무 병해충구제를 위한 약뿌리기와 가수원 풀깎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과일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과일나무 병해충구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습니다. 대용 농약을 생산한 것과 함께 농약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약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올해 겨울, 봄, 여름 과일나무 비배관리에서 불리한 조건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품을 많이 들여 높고 안전한 과일 수확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3: 황해남도에서 올해 봄 누에고치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도의에서는 여러 잡업종자 사업소들과 시군들의 잡목관리소들에서 뽕잎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는 한편 생산성이 높은 누에 품종과 선진적인 누에 치기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단위별, 개인별 증산 경쟁을 활발히 벌이도록 조직과 지위를 치밀하게 했습니다. 고치 생산의 첫 공정인 누이알 생산을 맡은 벽성 잠업종자 사업소, 봉천 잠업종자 사업소에서는 우량 품종의 암수 나비 선발과 쌍부치기, 누이 알바지 및 보관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생산에 필요한 누이알을 제때 원만히 보장했습니다. 해마다 고치 생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은촌 잠업

0: 기상관리소 연안 잠옥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변화되는 기상조건과 누에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알 깨우는 시기를 바로정하고 앞선 누에 치기 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누에 고치의 지위를 훨씬 높였습니다. 지금 도안의 잠옷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가을 누에고치 생산에서도 높은 실적을 낼 드높은 열이 안고 서로의 집체적 지혜를 합쳐가고 있습니다.
1: 다음, 미국 네바다주의 북부에서 최근 산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잠복림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산불로 23일 현재 1만 3천 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타버렸으며 6명의 부상자가 나고 4만 2천 명이 소각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소방구조대 책임자는 산불이 바람에 의해 주민 지역들로 매우 빠르게 번져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종숙,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업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평양은 김정은동 측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 원칙입니다. 우리 당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의 비약적 발전상을 대표하는 인민의 리상거리 화성지구. 오늘 우리는 수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특색 있는 봉사망들이 대건축권을 이룬 이곳에 깃든 하많은 일화들 가운데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사실을 전하자고 합니다. 마음속 첫자리에 건축 조형 예술성과 선진 문명이 훌륭하게 융합되어 리상적인 조화를 이룬 화성지구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그마한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 먹은 갖가지 김치들을 홍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화성 김치 공장입니다. 인민을 젤로 위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시만성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이 공장이 세거리의 형성과 함께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태어났습니다.
1: 화성김치공장 실장 김진아입니다. 2011년 11월 오늘 날이었습니다. 다음 해부터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공장을 옮기는 문제가 되겠다는 사실을 려야하신 경리하는 총수동지께서는 지금 위치에 공장을 그대로 두고 살림집 구역을 형성하는 곳으로 설계안을 작성할 때에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경리하는 총수동지께서는 화성지구에 새로운 살림집 구역이 형성되면 그곳 주민들에게도 김치를 공급해야 하므로 공장을 지금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새거리가 있어서면 공장 옆에 있던 남새 농장이 없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양시안의 여러 농장들이 남재를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할 때에 대한 운용 깊은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에서 화성김치공장의 남재 저장고를 시급히 건설하여 김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수도시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한 거창한 대건설 구상을 펼치시고 왕강의 시를 나가시는 그 속에서도 살거리에 보금자리를 펴게 될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까지 깊이 헤아리시는 우리의 청주성처럼 다시마신 인민의 어버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0: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건설 구상 실현이라는 거창한 투쟁과 자그마한 김치 공장. 숫자적으로 놓고 보아도 수만과 하나로 비교되는 큰 산속의 모래알 같은 대상이었지만 방대한 건설 사업에 앞서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신 우리 어버이시기에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의 그날에도 공장을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둘 때에 대하여 또다시 강조하시었던 것입니다. 진정 수도의 새거리들마다의 속속들이 깃들어 있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 온 나라 인민을 한 품에 안아 정과 열을 기울여 보살펴 주시는 자애로운 우리 어버이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에는 언제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그 품에 안겨 사는 이 나라 인민보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음속 첫자리에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기는 계획 수행의 첫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송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 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 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 건설 대상들의 추진 종령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투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 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중앙위

0: 정치국은 국가 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 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류의 창조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도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두툼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국가 경제지도 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애로들을 영리 주도하게 책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 대상 건설 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반려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 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이적인 장성 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위에 지워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 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대한 당 중앙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 정치의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두세 개 풀려나갈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 포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 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결정 관철의 초탈을 틀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1: 종합보도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영감성과 헌신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 가는 열혈 청춘으로 억세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청년운동 사주관 과장 리운주 동무는 전의거리 건설 전역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하늘 같은 믿음, 대 같은 사랑이 펼친 청년 전의들의 활무대였고 위훈 창조의 전역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2022년 12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서포지구의 새거리 건설을 우리 청년들에게 맡길 결심을 필요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수도의 새거리를 건설하면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또그 과정을 통하여 종신육체적으로 단련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그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굵직한 것인지 미처 다알수 없었습니다. 2023년 2월 어느 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전의거리 건설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불같은 애국 충정을 헤아려 보시며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주체혁명 이후 개척의 골간이 되고 항일혁명 투사들이 건국의 핵심이 된 것처럼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혁명대의 중추가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선봉대, 촉구대가 되어야 한다는 정말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우리 청년들은 불과 1년 기간에 4,100여 세대의 살림집들과 또 수많은 공원 건물들을 포함한 대건축군을 훌륭히 일조세움으로써 용청년 신화를 또다시 창조하였습니다. 2024년 5월 청춘 대기념비인 전의거리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도 평양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 사람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성과이지만 애국의 마음을 서순히 간직하고 당의 부름이 실천으로 화답할 줄 아는 청년들의 태부대가 살아난 것이 더없이 소중한 성과이라고 정말 우리 청년들을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1: 위대한 오버의

0: 소북변 압록강기 속에 일도세운 처유의 대원실건 리상적인 농장도시에도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백두산기 속에서 용웅 청년들을 키워주시던 위대한 손길로 또 수도 평양에 하나의 웅장한 고리를 떠올리는 애국 청년들을 키우시던 그 미동으로 저국의 소북변 위화도 지구를 찾고 또 찾으시며 우리 청년들이 애국의 고귀한 자국을 줄기차게 새겨가도록 보살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찾아오실 때마다 재난의 대명사도 같던 섬지구를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켜가는 우리 청년들을 높이 내세워 주시며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시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조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전면적 진흥의 웅대한 구상과 가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창조의 제보가 늘어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 당이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이 가정을 통하여 청년들이 애국의 고목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조선을 또 메꿔나갈 새 세대들이 저국을 먼저 알고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의 보람을 찾을 줄 아는 애국자들의 대부대로 성장한 것이야말로 이 세상 옥만보아에도 비할 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기쁨이고 또 자랑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훈륭한 용도 밑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도 청춘의 자서전에 용감스러운 연대들을 줄기차게 또 자랑스럽게 새겨갈 것이며 그와 더불어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의 깃발은 더 높이, 더 세차게 휘날릴 것입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비단섬 간석지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예순돌 기념보고회가 25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의 일꾼들, 정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 지배인 소원길 동지가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당제 구차대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투쟁 기세가 비상이 앙양되고 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비단섬 간석지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예순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간석지 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지난 저국해방전쟁 시기 승리할 저국의 대를 내다보시며 간석지 저사단을 모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6년 8월 26일 비단섬 간석지 건설장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파도 사나운 백길과 세찬 빗바람을 헤치시며 서북단의 외진 섬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비단섬 간석지 개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간석지 건설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비단섬의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혁명 영도의 전기간 간석지 건설장들을 현지 지도하시며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대자연 개조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소의 기슭에서는 기적적인 건설 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수많은 간석지들이 사비주의 대농장으로 번영의 만년재부로 훌륭히 솟아올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간석지 건설을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단계별 목표를 바로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잘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간석지 개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모두 풀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간석지 건설자들에게 유화 대계도 간석지의 전역을 안겨주시고 은정어린 친필 소환도 보내주시며 걸음걸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졸세 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간석지 건설자들은 지난 60년간 다사도 간석지, 대계도 간석지, 홍건도 간석지를 비롯한 수많은 대상 건설에서 영웅적 노동계급의 기상과 번대를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졸세 위인들의

0: 불멸의 영덕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고를 더 높이 추켜들고 배가 된 분발력으로 간속지 건설에서 일대 피약을 일으켜 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간속지 건설이 후손 만대의 행복과 나라의 명성 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공 조직과 지휘를 박력 있게 하며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는 우리식의 공법들을 받아들여 건설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간속지 개간 목표 점령에 정매진하며 당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전열해서 더 기세차게, 더 용감하게 분투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금속공업부문 노동계급이 8월 계획 완수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에서는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월 계획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알아보고 대책하게 한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연합협소에서 주요 설비들의 원성능 회복과 성능 개선을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주되는 목표로 내세우고 생산자 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면서 증산의 동움을 기운차게 울려나가고 있습니다. 황해제철연합협소에서는 설비들의 가동 일수를 보다 느리고 선진적이며 합리적인 철 생산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도입하는 것과 함께 생산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내밀어 철강제 증산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도 생산 설비들의 운영 효율 제고와 노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소 있게 진행해서 매일 많은 강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각지 철광석 생산 단위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철종광 생산을 늘여 금속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힘있게 밑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여러 차례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해서 철광석 증산의 담보를 마련한 기세를 조금 더 늦추지 않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철광석 생산을 1.2배 이상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은율광산에서는 철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정광 품위를 제고하는 등질 높은 철종광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 기술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종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련광산에서도 채굴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면서 광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자체의 마감 건재 생산 터대를 부단히 강화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맞들고 각지의 마감 건재 생산 단위들에서 건제품이 국산화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 일꾼들은 인민들의 수요와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는 질 높은 건제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 조직과 지위를 박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 7보 마감 건재 공장에서 자체의 기능공 용량을 강화해서 차열 복합판을 이용한 조립 해체식 가설 건물과 여러 가지 색과 무늬를 조화롭게 결합한 장식 거울들을 생산함으로써 대상 건설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설비 현대화를 목적 지향성 있게 내밀고 있는 대성무역회사 세골이 모란 권구 제작소에서 수간부에 의한 순강식 당반과 사용에 편리한 공간전략형 가구 등 문화성과 편리성이 철저히 보장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대성산 가구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사문석을 결합한 양수 책상과 식탁을 비롯해서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여러 가지 마감 건제품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황해남도 과학기술위원회 해주 발명기술 도입서에서도 건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지옥의 흔한 원료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요로 형태의 경소 마그네시아 가구 제품들을 질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1: 고마운 우리 당 우리 제도의 혜택 아래 사회주의 대가정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꽃이 정평군의 백살 장수사 가정에도 피어났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정평군 선동리 23인민반의 한춘옥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군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축하 속에 생일상을 받아 안은 노인은 근로하는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는 고마운 우리 제도가 있어 오늘과 같은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다고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할머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신 해방된 저국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 안고 그는 수십 년간 농사일에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의 처소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에 내세웠습니다. 장수하로 인해 가족 친척들은 부흥번영의 리상사회를 앞당겨오는 위대한 당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일으켜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0: 다음,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23일 영원한 친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무역액을 늘릴 때 대한 계획서와 외무성 및 사법성 들 사이의 협조 계획서, 그리고 관광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 협정 등 9건의 문건에 조인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우루과이는 무역, 투자, 농업, 식량 안전, 자연 에너지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 민주공고에서 에볼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20일 현재 확진자 수는 5,375명, 사망자 수는 2,55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유엔의 한 고위관리는 전염병 사태가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응 속도와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성경,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내일은 8월 27일 목요일, 음력으로 7월 보름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개성시와 황해남북도의 여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산악비가 내렸으며 중부의 여러 지역과 운전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단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꼈으며 승우에서는 오후 한때 초당 11m의 생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중부 지역을 위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예견되는 강수량은 10mm 미만입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겠으나 회창, 이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바람은 오늘 밤 북부 지역에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씨, 낮 최고 기온은 31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사리원, 남포시는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해주, 문산, 함흥,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청진, 해산, 라선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평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며 신의주, 라선시는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주로 개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시는 주로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문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주로 개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남포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개성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31도씨, 신의주 20도씨, 30도씨, 해주 25도씨, 31도씨, 사리원 24도씨, 31도씨, 강계 18도씨, 28도씨, 원산 22도씨, 28도씨, 함흥 19도씨, 29도씨, 총진 19도씨, 28도씨, 해산 15도씨, 26도씨, 남포 24도씨, 31도씨, 이라선 18도씨, 28도씨, 개성 25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조선동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선동해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서해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0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9월 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성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건설 대상들의 추진정령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토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류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도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뒤틈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0: 정치고 각대회의에서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애로들을 용이주도하게 생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 대상 건설 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치되었습니다. 김종문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반려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리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종문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의적인 장성 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중앙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드세게 불려나갈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보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 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당 결정 관철의 조타를 들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올해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과감히 다그쳐가고 있는 온나라 천만인민은 혁명무력 강화의 위대한 새 시대를 장엄히 펼쳐주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를 우러러 가장 열렬한 고마움의 인사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 홍운향 동문은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 정력적인 용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 도덕에서 투철한 정치사상 강군으로 키워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해 2월 김일성 정치대학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사상이 없는 무장은 세부치에 불과하며 군대의 정치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질적으로 강한 바로 여기에 강군 건설의 기본 방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명백히 내리게 된 결론이라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대의 제일 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용도에 무한히 충실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키우시기 위하여 불면불의 신율과로 호를 바쳐가고 계십니다. 전군의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적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해 나갈 때 대한 사상, 어중업 7년제 칭호쟁취 운동의 불길 높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옥척이 지지점으로 만들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해서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 제시하신 군건설 사상 리론들은 우리 군대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강용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1: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제일 강한 군대로 키우시기 위해서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헌신과 로고에 의해서 우리 군대는 무적의 혁명 강군으로서의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규군과 함께 민간 무력을 강화시키신 것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을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 이룩하신 또 하나의 업적이라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책임강사 김진향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러농조기군이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력적 가업들을 환히 밝혀주시며 민방위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러고를 바치시었습니다. 2022년 8월 제6차 러농조기군 지휘송은 회의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원을 보내주시오 러농조기군의 종례와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백성의 박력을 안겨주시고 민방위 혁명사족관을 우리 당의 주체적 민간 무력 군수의 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된 혁명의 만년제보로 훌륭히 꾸리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 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이십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0: 누구도 논보지 못하는 불패의 사회주의 국가로 빛을 뿌릴 것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입니다.
1: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지방발전 농촌 건설을 더욱 다그쳐 전국 인민들의 물질 문명 생활에서 보다 큰 개변을 가져올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농촌 산림집 건설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산림집 건설을 제기일에 끝내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맞게 설계, 시공, 감독 일꾼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면서 보여주기와 기술 학습 등을 실속 있게 조직하여 앞선 공법과 경험을 논리 일반화하도록 했습니다. 시군의 일꾼들은 정치 사업을 화순식으로 몰려 대중의 요리를 고조시키는 한편 모든 시공 단위들에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공사 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골 고유의 특색을 잘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창성군에서 금야리의 산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군안의 건설자들은 시공 기준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지붕 공사와 기와 씌우기를 질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내부 공사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촌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천마군과 구장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기초공사와 벽체 축조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노력과 자재를 절약할 수 있는 선진적인 공법을 논리 활용하면서 미장 작업에서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산군과 정주시 동림군에서 시공 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기능공 대여를 누리고 건설 장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여 건축공사를 다그치고 있으며 마을 주변의 정리 사업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펼친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일로 많고 벽동군과 피연군, 삭주군의 건설자들은 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일정 계획을 틀림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건재 생산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하여 생몰탈, 기와칠감을 비롯한 마감 건재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0: 당의 운정 속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진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에서 선진적인 양식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바다 양식물 생산을 보다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 지배인 한철수, 작업반장 한병록 방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모든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대기 위해서 앞쪽에 정보당 16톤씩 생산했습니다. 지난 시기는 보게 되면 10 내지 4톤, 정보당이 10톤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당 16톤에서 그 시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밥조개뿐 아니라 성게 양식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사업으로 지금 이제 적지를 20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대체로 다시마 양식장 밑입니다. 혼합 양식 형식으로 성게와 다시마를 다 같이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지를 선택하고 그 밑에 이 오초 조성을 합니다. 또 이제 저는 돌구르기라든지 그다음에 조개 껍질에 의한 부착 기질도 조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9월부터 알바지 시기입니다. 그래 9월부터 알바지 시작해가지고 우리 배양장에서 자체 배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면적에서 성게도 생산하면서 다시마도 생산할 목표 밑에 그 준비 사업을 지금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3: 앞쪽에는 투자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재가 2가지, 연료 2가지, 공정 하나하나가 다 노력을 써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성게는 자연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배양을 해갖고 바다에 놔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성게들은 쟤네가 무기 활동을 시작해서 10cm부터 8cm부터 이 정도 크면 큰 걸 골라서 수확을 하는데 투자는 적게 들이면서 경제적 실리가 아주 큽니다. 실내 배양장에서 9월달부터 알바디가 시작되는데 엄지 성게 한 마리가 한 번에 10만 원이 잃어갈 정도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을 깨서 새끼 성게를 방류하면 이제 3년 후에는 만냥의 성게를 거둬들이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다음, 기네이의 꼬나크리에서 23일 폭우에 의해 거대한 오물산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몇 해째 쌓인 오물산이 무너지면서 부근에 있는 천막과 오막사리 집들을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30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용범 고정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아니야. 오늘은 일요일인데 쉬지 않고 떠나가냐?
1: 네, 공장에 좀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2: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0: 아, 네, 내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아유, 네. 바쁘면 어서 나가봐라.
2: 아이, 괜찮아요. 어서 말씀하세요.
0: 갑자기 명예의 약혼식을 하고 벼락같이 결혼식 날을 잡다 보니 바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2: 이야, 어머니, 아이, 정말 미안해요. 일만 일이라면서. 아이, 뭘 도와야겠는지 어서 말씀하세요. 아, 신의 결혼식인데 저도 형님 꼬시려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0: 아, 직장일밖에 모르는 너한테까지 뭘 그런 걱정을 시키겠니?
2: 네.
0: 그 다른 건 다 일 없는데 내가 그 첫날 이불을 좀 맡아주었으면 해서 그런다.
2: 이불이요? 아, 그럼 내 오늘 당장 수매상점에 들려서 제일 멋있는 이불을 사오겠어요.
0: 아니, 아니. 아, 그 수매상점들의 수입산 이불들이 있다는 걸 내 몰라서가 아니다.
2: 네?
0: 분명히 내가 이불 생산 작업반 반장이겠다.
2: 네.
0: 그러니 수입산 이불을 사서 보내는 것보다 너희 작업반에서 만든 이불을 준비해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
2: 아이, 어머니, 그런데 공장에서 어디 이불을 생산해야 말이지요.
0: 아니, 그럼 이불이 한 채도 아예 없다는 거냐?
2: 공장에서 이불 생산 공정이 완전히 모진 지가 벌써 언제게요? 우리가 생산하는 이불이 수입산보다 질이 떨어지다 보니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도 않고, 아이, 그래서 아예 주저앉았어요.
0: 아니, 그럼 넌 매일 공장에 나가서 뭘 안다는 거냐?
2: 그건 저 거치마대도 생산하고 다른 직장에 자재도 나르고 그 두루두루
0: 뭐라고? 아이고, 아,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사둔 집에 우리 며느리가 이불 작업반 반장을 한다고 자랑삼아 얘기를 했구나. 아이고, 랑패로다.
2: 어머니, 아이, 정말 미안해요.
3: 용란이, 이젠 그만두자. 난 이렇게 남의 직장에 자재나 날라주는 일을 더는 못하겠어.
4: 맞아.
3: 남들은 공장 석법판에 연간 계획 완수자라고 용의 사진이 난다는데 이거야 정말.
4: 에휴, 나도 정말 부끄러워서. 아이고, 정말.
3: 이거야 어디. 으이따. 아니, 동무들은 거기서 서 뭐래. 아, 빨리 월요마리도를 창고에 날라다 쌓지 않고.
4: 할 수 있니? 또 날라야겠구나.
3: 뭘 그래? 난 못하겠다는데.
2: 아니, 뭐라고요?
3: 반장동지, 난 못하겠어요.
2: 그건 또 무슨 소리야?
3: 우리 보고 이렇게 다른 직장에 월요마대나 나르라니 이거야 어디 선맥이 풀려서 일하겠어요?
2: 뭐?
3: 에이, 이럴 바엔 차라리 이불 생산 작업반을 떠나서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가던지 해야지.
4: 아니, 버키, 너 정말 다른 데 가려고 그러니?
3: 왜? 못 갈 것 같아? 명색이 이불 생산 작업반이라는 게 이불을 한 채도 생산 못할 바에야 아예 다른 직장에 가는 게 낫지. 용란이, 너도 갈래?
4: 글쎄, 난 어째야 할지.
3: 어휴, 그 답답한 성격. 아,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4: 야, 반장 동지 앞에서 참아 그런 말이야, 어떡해.
3: 어휴, 아, 됐어. 그럼 넌 여기 남아서 거치마대나 만들려 마.
4: 싫어? 야, 저 반장 동지 다른 직장에 가도 되나요?
2: 아니, 난 절대로 안 보내겠어요.
3: 예?
2: 용란 동무는 물론이고 버키 동무도 절대로 안 보내겠어.
3: 아, 야, 예. 반장 동지, 난 이젠 창피해서 돈은 이불 생산 작업반에 못 있겠어요.
2: 뭐라고? 난 뭐 마음이 편해서 이러는 줄 알아? 물론 동무들의 심정은 이해해. 우리 이불 작업반이 생산은 못하고 이름만 남았으니. 그러나 이불 작업반의 주인이라는 동무들이 어떻게 하나 생산 공정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데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야.
3: 야, 우리도 너무 속상해서 그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보낼 수 없지 않나요?
5: 정말 가지 말라.
3: 아니, 저기 아니야?
4: 맞아. 그런데 무슨 용서?
5: 산산장대.
3: 아니. 어기, 넌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그래?
4: 글쎄.
5: 산산장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경사가 났어요.
2: 뭐?
5: 경사가 났다니까요.
2: 아니 경사라니?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5: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공장의 이불 생산 공정이 주저앉은 실태를 려해하시고 말씀해 계셨대요.
3: 뭐라고?
2: 야, 그게 정말이야?
3: 야, 어기, 다시 한번 말해봐.
5: 야, 정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공장 이불 생산 공정을 꼭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대요.
3: 뭐야?
2: 아니,
5: 그래서 지금 지배인 동지방에서 우리 이불 생산 공정 현대화를 위한 협회를 하는데 빨리 반장 동지도 참가하래요.
3: 야, 우리 반장 동지.
2: 뭐라고? 아니야, 정말 나를 그 협회에 참가라고 한단 말이냐?
5: 예, 자, 빨리요. 상중앙 위원이 부부장 동지도 내려오시고 경호목성에서도 오고 지금 사무처

0: 전사, 만사,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경외하는 청부서 동지께서 우리 엄정에서 이미 오래전에 주저앉은 그 이불 생산 공정까지 마음속 깊이 새고 계시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공장의 지배인으로서 이 협회 마당에서 전정가에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1: 지배인 동무, 그건 누구나 나나 마찬가지요. 사실 이불 생산 공정이 주저앉은 문제는 우리 일꾼들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껏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지 않았어. 그러나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불 생산 공정을 꼭 살려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불 생산 공정을 하루빨리 살려낼 수 있겠는지 반장 동무가 주인으로서 먼저 의견을 말해보시오.
2: 저 이불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자면 생산 설비 문제를 우선 풀어야겠는데 그 계획부터 좀 알았으면 합니다.
1: 이불 깃을 보고 발을 펴자는 거겠지. 반장 놈, 지금 이불 작업반의 설비래야 낡은 단침개 한 대하고 재단 설비가 전부지.
2: 그렇습니다.
1: 그런 상태에선 이불 생산 공정을 살려낼 수 없어.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민들에게 안겨줄 이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들은 발전된 설비들로 일식으로 새로 갖춰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었어.
2: 아니,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그러면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전 또 할 말이 없습니다.
1: 동무들, 인민을 위한 일엔 손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늘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시오. 그러니 반장 동문, 설비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인민들에게 안겨줄 멋있는 이불을 하루빨리 생산해내자면 생산 건물이나 생산 환경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의견부터 제기하시오.
2: 예, 생산 건물과 환경 말입니까?
1: 그렇소. 경외하는 청비수 동지 우도에 맞게 안팎으로 손색 없이 현대화를 해야 할 게 아니오. 그러니 어물쩌물하게 재지 말고 대담하게 혁신안을 제기하오.
2: 아니, 부부장 동지, 이렇게 갑자기 물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업반 동무들하고 좀 토의해봤으면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까?
1: 벌써 지배인 동무, 이불 작업반에서 충분히 대중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만. 그럼 지배인 동무, 이 동무들에게 시간을 주고 협의회는 다시 조직하는 게 어떻겠소?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모였던 김에 여기에 참가한 일꾼들에게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0: 우린 이번에 이불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해야 한다고 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정비소 동지의 높은 뜻을 티없는 충성심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꼭 명심합시다.
1: 알았습니다.
2: 부부장 동지, 명심하겠습니다.

0: 모두 의견들을 제기하세요. 용량동호부터, 어? 어서.
1: 야, 조야 뭐, 그죠? 이제라도 생산 설비만 일식으로 갖춰진다면 이불 생산을 꽝꽝 할 수 있지요 뭐.
0: 아니, 무슨 소리래?
1: 아,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말하고 생산 현장이 멋있어야
0: 제품도 멋있을 게 아니야.
2: 맞아. 맞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 이불 생산을 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못없이 서 있는 저런 기둥들 때문에 지난날 생산에서 얼마나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까?
0: 어, 거기 말해오라. 아, 공간을 얼망설망하게 만드는 저 기둥들 때문에 현장 조건이 이불 생산에 맞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반장 동지, 이번에 아예 싹 다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아예 싹 다.
0: 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반장 동지.
3: 응?
0: 아, 그리고 이왕이면 생산 건물의 높이도 좀 시원하게 캐져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0: 이게 이 자리에 이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게 될 텐데, 아,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4: 예.
0: 글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자면 현재 있는 지붕을 통째로 드러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4: 아니,
0: 예. 그럼 아예 드러내죠 뭐.
2: 예.
0: 천정을 콘크리트 다공판으로 새로 하고,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처럼 멋있는 마감 건재를 상식하면 더 좋지 않아요?
4: 이야. 아니?
1: 이야, 그러고 보니 완전히 대공사로구나.
0: 그렇지 뭐.
5: 좋아요. 협의회에 재개보자요.
2: 예, 재개봅시다.
1: 재개봅시다.

0: 대부분을 통째로 드러내는 게 영화에서 효계리의 처가집 이영을 벗겨내는 것처럼 정말 벌만하구나. 아, 영문이 입을 녹아라. 부끄럽게 주저앉았던 낡은 이발 생산 정종아.
1: 이야, 성무들, 난 사실 우리 사업반에서 토론된 현대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아,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나 하고 걱정했댔어요. 그런데 협의에 참가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동지랑 하루빨리 이불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고 훌륭한 이불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면 다 지지한다면서 적극 도움을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0: 그러긴 뭘 했어요. 길고 짧고는 해봐야 한다고.

0: 기자사 해제 기자요. 예. 건설 분야의 이름난 기술자 기능공들이 떨쳐나서 도와준다고 아 우리가 주인 꼬시를 못해서야 되겠어요?
1: 아닙니다.
0: 걱정 말라요 반장.

0: 하느래야 요즘 생산 건물을 다시 확장하는 공사를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겠구나. 어머니, 수고는 무슨, 오히려 성수가 나는데요, 뭐. 어머니도 한번 와보세요. 우리 작업반 생산 현장이 얼마나 멋있게 변모되는지 몰라요.
1: 그래서 내 오늘 거기에 지원 사업을 좀 나가려는데 어떠냐?
0: 네? 어머나, 어쩌면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다.
1: 사실은 네. 받은 집에 얘기를 했더니 명예의 시부모들 분들이 글쎄 거기서 생산한 초디불이 우리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차려지겠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는가 하고 하길래.
0: 야,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젠 생산건물 개건공사도 다 끝났어요. 아예 새 공장이 됐어요. 아마 어머니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1: 그래?
0: 네.
1: 그럼 일부러 구경삼아라도 내 거 가겠다. 마침 오늘부터 새 설비들을 들여놓게 돼요.
0: 그래.

0: 안 작업 반에서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구만.
1: 그래농지. 새 곳물에 현대적인 새 설비까지 일식으로 갖춰 놓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걸 어쩝니까?
2: 집에 있는 게 가끔이다가 우리 반장 동지의 시어머님이 이렇게 후방 사업까지 나오셨는데 왜 사귀나지 않겠습니까?
3: 예.
2: 어, 이거 쑥떡 하나 좀 드십시오.
0: 어?
3: 안녕하십니까 집에 있는 동지.
0: 예, 수고를 오셨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3: 아이고,
0: 예?
3: 아, 난 말이 다 나오지 않수다. 말은 들었어도 아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이건 그저 생산 현장이 아니라 너무 희한해서 아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0: 그래요?
3: 아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야 생산 현장이 너무 협소하고 생산한 이불도 잘 팔리질 않아서 어머니.
0: 어머니, 이제 저 설비로 이불 생산을 시작하면 아 정말 볼만할 겁니다. 예.
3: 예. 옛날부터 자식을 키워 시집장가를 보내면서 이불까지 꾸며 새 살림을 차려주면 자식을 살렸다고 했어. 그렇게 해야 부모 구실을 다 했다는 뜻이지. 그런데 우리 격려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온 나라 부모들이 해야 할 일까지 다 맡아 안으시고 이렇게 훌륭한 이불 생산 공정을 꾸려주셨습니다.
0: 동무들, 우리 반장 동무 시어머니의 이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어. 아 뭐니 뭐니 해도 그저 이불 생산 작업반은 이불을 꽝꽝 생산해야 재구슬로 하는 거요.
4: 알겠습니다.
0: 어, 반장 동무.
2: 네.
0: 이제 그 생산에 들어가야 할 텐데 뭐 제기되는 문제는 없어?
2: 없습니다. 설비에 장식문이 도안까지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니 우리 반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모두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설비에 정통하겠다고 열의가 대단합니다.
0: 옳소. 아무리 좋은 설비라도 그 주인들이 설비 운영에 정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
2: 그리고 장식문이 도안이 좀 부족해서 반원들에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도안들을 몇 가지씩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0: 오, 그러니 작업반 현상 업무를 저지한 셈이구만. 어?
2: 그렇습니다.
0: 난 적극 지지야. 어? 뭐니 뭐니 해도 새로 생산하는 이불들이 상점에 나가면 쭉쭉 팔려야지. 아, 그전처럼 팔리지 않는 최하 상품이 돼선 절대로 안 되겠어.
2: 알겠습니다.
5: 우린 자신 있습니다.
2: 예, 자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동지, 이제 우리가 생산한 이불이 상점들이 나가면 아마 조조마다 먼저 사겠다고 사태가 날 겁니다.

0: 자, 동무들, 그럼 약속대로 모두 자기들이 가져온 이불무늬 도안들을 내놓으세요. 대중합평에서 통과되고 공장에 제출해서 당선되면 생산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1: 이야. 환장놈지, 이건 내가 그린 거예요.
0: 그래? 어디? 괜찮아.
2: 난 우리 아파트에서 사는 미술관 리포트에서 그려왔어요.
0: 그래? 미술관. 아니야, 욕심 미술가가 그린 게 다르구나.
1: 판단홍지, 내 건 이거예요.
0: 버키덤, 어디 보자. 아니, 이런 무늬 도안을 어디서 그려왔어요?
1: 이야, 말도 마십시오. 그것도 옳지 않더군요. 어떤 무늬를 제출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글쎄, 길가에서 한 처녀가 입고 가는 옷에 이런 무늬가 있는 걸 봤지요, 뭐.
0: 그래서? 아니, 그럼 길 가던 처녀를 세워놓고 그렸다는 거예요?
1: 예.
2: 그럴 수 있습니다. 포키덩진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이란 없으니까요.
0: 맞아.
1: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불러세우고 설명을 했지요. 길가에서 부릴 수는 없고.
0: 그래서?
1: 그런데 피뚝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0: 어떤 생각이게?
1: 여거.
2: 선전아!
1: 예, 선전아! 그래서 이걸로 찰칵 했지요, 뭐!
0: 아니? 야, 괜찮아.
2: 학업 반동지들이 모두 선상 음모에 참가하니까 별이별 무늬들이 다 있구나.
0: 그래.
2: 반동지, 응? 이건 제가 그린 도안입니다.
0: 보자. 아니야, 용난 동무가 제출한 문인. 아, 이거 너무 요란하지 않아?
2: 네. 이야, 난 휴식날에 공업품 상점이란 상점은 다 들어가 보고 이 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그려왔는데.
0: 그래요?
2: 그런데 상점에서 그림을 그리니 사람들이 날 보고 도안 미술가 선생, 이러지 않겠어요?
1: 도안 미술가? 야,
0: 영란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좀 열한한 것 같아.
2: 네?
1: 야, 왜요? 열한할 수도 있죠, 뭐. 우리야 기성 이불을 만드는데.
2: 기성 이불? 기성이야? 기성이지 뭐.
0: 하여튼 공장에 제출해서 통과되면 생산에 들어가자요.
1: 예. 반장 동지, 공장에선 현상 홍모에 당선시키는 기준이 뭐게요?
0: 글쎄, 하여튼 보기가 좋아야 할 거고, 문제는 잘 팔리게 질을 높이는 거겠지.
2: 맞아요. 손보니 지배인 동지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3: 뭐니 해도 새로 생산한 이불은 상점들에 나가 쭉쭉 잘 팔려야지. 재화 상품이 돼선 안 되겠어.
1: 이야, 우리 막내 지배인 동지 흉내 신통하게 내누나.

0: 반장놈, 예. 그 내복엔 이불무늬 도안들이 다 괜찮은 것 같구만, 어?
1: 글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야 뭐 압니까? 도안 미술가도 하는데. 응?
0: 하여튼 시험 생산에 들어가고 봅시다.
1: 알겠습니다.
0: 어, 참, 이불 자재들은 다 들어왔으니 내일부터는 시험 생산에 들어갈 수 있겠지?
1: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0: 어, 근데 그 젖둥우리들을 보니 이불 자재치고는 색깔이 너무 강한 것들도 있는 것 같던데.
1: 집엔 동지, 하여튼 생산에 들어가고 봅시다.
0: 어, 그렇게 하게요. 우리 번쩍나게 생산을 해봅시다.
1: 네.

0: 나한테 넘어간다. 야, 오늘 잘생긴 신랑과 얌전한 신부에게 차려질 첫날 이불인지 모르겠지만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1: 여기도 또 한 수 넘어간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불의 이름은 파파파파입니다.

0: 열안하구나. 야, 어디 영란이 멋있지?
1: 그래. 야, 이런 이불을 아까워서 어떻게 그냥 덮고 자겠는지 걱정이다, 야.
0: 야, 넌 그저 걱정도 많다. 항상 이런 이불을 덮으면 잠이 저절로 올 것 같은데.
1: 뭐?
0: 야, 잠 만져 봐. 얼마나 폭신하니.
1: 야, 정말. 야, 정말.
0: 아니, 아니, 집에 있는 동지가? 집에 있는 동지?
2: 동호들, 지금 경애하는 정미소 동지께서, 경애하는 예. 정미소 동지께서 우리 공장에서 이불 생산 공정을 다시 살렸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화소나서 번쩍하시면서 우리 공장에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0: 예. 아니, 집에 있는 동지?
2: 지금 경애하는 정미소 동지께서 여기 이불 작업반 생산 현장으로 오고 계십니다.
0: 아니,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 만세!

0: 며느리야, 정말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너희들이 새로 생산한 이불까지 친히 보아주시려고 그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몸소 생산 현장까지 찾아오셨으니. 예, 어머니.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생산한 이불을 보시며 그처럼 기뻐하실 줄은 저희들도 미처 몰랐어요.
1: 주례인 동지,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경리하는 청주서 동지께서 우리들이 생산한 이불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 예, 주례인 동지.
3: 동무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 현장에 산처럼 쌓아놓은 시제품 이불들을 보시고 겨울 이불도 있고 여름 이불, 봄 가을 이불, 결혼식 이불, 침대 깔기도 있는데 정말 멋있다고. 처녀 청각돌이 시집장 가갈 때 이런 멋있는 이불들을 안겨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0: 동무들, 그런데 새로 생산한 이불들을 신이 만져도 보시고 그 색깔과 장식 무늬까지 세심히 살펴보시던 경리하는 김종원 동지께서 우리가 생산한 진한 색깔의 이불을 보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울긋불긋한 진한 색깔의 이불 한 채를 유심히 펴보시면서 이런 진한 색깔로 이불을 만드니 좀 천해 보인다고,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상한 색깔로 이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2: 반다, 동지.
3: 동무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전에는 이 공장에서 이불을 잘 만들지 못하다나니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경공업 공장들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질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에서도 이불을 팔 생각부터 하지 말고 먼저 인민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고. 당의 경공업 정책의 운명은 생산한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인민들의 마음을 떠나 우리 당 경호업 정책에 승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0: 팔 생각부터 하지 말고 평범한 인민들의 마음을 먼저 사야 한다고 말입니까? 세상에 우리의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 같으신 위대한 어버이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2: 어머니,
0: 어머니, 동무들, 그때야 전 깨달았습니다. 인민들이 싫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제품, 인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면 아무리 생산 실적이 높아도 우리 당 경공업 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무들, 우리들이 생산하는 이 이불은 위대한 복무로 위민 혼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 고맙습니다.
2: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불작업반 반장 순회의 심현수, 그의 시어머니 윤씨의 김정희, 이불작업반 반은 영란의 김일심, 복희의 김처연, 오기의 진경님, 공장 지배인의 조기용,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성영만.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현철작 강희용 연출 방현실 편집 위대한 복무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혁명 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사위단원의 운영을 각색한 혁명 가극 한사위단원의 운영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 가극 한사위단원의 운영은 1970년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가극 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피바다식 혁명 가극입니다. 그럼 제3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꽃만내와 제3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봄이 왔네 꽃 피는 이 봄날에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바이올린과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45분 소종실을 보내드립니다. 붉은 당원증. 6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다음 중길기 예보. 7시 19분에는 특집 충성과 애국의 한결만을 걷는 상원노동계급. 8시와 11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9시 온유루 중앙신문 개관이 있고, 10시에 보도. 11시 5분 오보이 사랑을 전하는 행복의 구슬다락,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 날씨가 있습니다. 13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고, 14시 위대한 오모니의 품,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와 19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6시 5분에 마음속 첫자리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17시에 보도. 18시에는 위민 혼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리고, 19시 48분에는 시한 편을 들으시겠습니다. 기쁨의 담시.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세계적인 관광 명승지로 꾸려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예보가 있습니다.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국 기둥. 23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23시 43분에는 효명가 그 음악 중에서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27일 목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7월 보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손중한 반성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45분 소중시를 보내드립니다. 붉은 당원증. 6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다음 중길기 예보. 7시 19분에는 특집 충성과 애국의 한결만을 걷는 상원노동계급. 8시와 11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9시 온유루 중앙신문 개관이 있고 10시에 보도. 11시 5분 오보이 사랑을 전하는 행복의 구슬다락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 날씨가 있습니다. 13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고 14시 위대한 오모니의 품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와 19시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6시 5분에 마음속 첫자리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17시에 보도, 18시에는 위민 혼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리고 19시 48분에는 시 한 편을 들으시겠습니다. 기쁨의 담시.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세계적인 관광 명승지로 꾸려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예보가 있습니다.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국 기둥. 23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23시 43분에는 효명가 그 음악 중에서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소종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붉은 당원증.
1: 또 한 달이 살같이 흘러 방비를 무는 이 시각. 나의 당원증은 묻고 있구나. 이달의 당결정 집행을 위해 너는 얼마나 뛰고 달리었는가. 피를 바쳐야 할 때 땀을 바치고도 만족한 적 있다면 못한 과제를 내일로 미루고 발편잠을 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매의 떳떳하랴 이 당문증 앞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을 지니려 그리도 소원이던 당문증을 품었어도 목숨을 내대야 할 그런 시각에 어머니 준 생을 서슴없이 던져 당의 존엄에 빛을 더해주지 못한다면 내 친정 당문이라 말할 수 없거니. 지니기도 헐지 않건만 그 영예 지키기는 더욱 어려워라. 당결정의 한 구절을 위해 열백밤을 세우고 세상이 못해본 일일지라도 기어이 해야만 하는 그것이 당원의 삶. 그렇게 빛내야 할 붉은 당원증. 찾아서 겪는 고생 그리도 다 알고 바칠수록 모자람에 애타하는 마음은 당을 위해 물과 불 속에도 뛰어들 그런 천사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것. 그렇더라 당원증. 이 신성한 증표를 가슴에 지니고 싶어 나를 당원으로 불러달라 외치며 불빛 속을 내달린 청춘들이 얼마냐. 그 한마디가 힘들어 머리 쉬도록 한 생을 묵묵히 바치니 그 얼마냐. 눈앞에 다가서노나 전화의 날 용사들의 피 젖은 당원증들이 오늘의 존엄한 날과 달들에 그들처럼 당결정을 지켜왔다면 당주왕의 어깨가 지금처럼 무거우려. 태풍이 몰아쳐간 동해지구의 열차에서 큰물이 십들어간 논벌의 감탄길에서 강산의 미아리 친 당주왕의 절절한 부름. 당원 동지들, 그 믿음 때없이 이 가슴 두드려 심장의 붉은 피는 더욱 끌어섰나니. 우리 당이 바라는 곳이라면 이 한몸 모리알이 되어서라도 인민의 집 주추로 굳어지리라. 이름 없는 내가의 지방돌이 되어서라도 아름다운 조국 산천 소중히 지켜가리라. 그 길에서 산을 점이고 뼈를 깎다가 더는 바칠 것 없는 그런 시각이 온다면 내 기꺼이 바치리라. 최후의 순간까지 높이는 핏방울을 잠깐 당원의 마지막 당비처럼. 오, 세상에 태어나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성스럽고 순결하고 존엄 높은 증표. 당 앞에 다진 맹세 한 점치 없이 지켜낸 그날에 나는 떳떳이 말하리라. 붉은 당원증, 이것이 조선노동당원 나의 심장이라고.
0: 신복실 쓴 붉은 당원증 소종실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방송은 호철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부강조국 건설의 전구들에서 선봉대, 덜격대의 용의를 떨쳐가는 수백만 우리 청년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로 주체적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012년 1월 뜻깊은 친필을 보내주시어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신념의 억센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청년동맹 창립 70돌을 맞는 해에는 청년운동 사적관을 주체적 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사상교양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주시어 새 세대들의 마음속에 한평생 청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셨습니다. 2012년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청년절 경축 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언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머나먼 전선길에서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신 다시만 사랑, 청년 사업은 당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한없는 믿음의 세계는 오늘도 천만 인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021년 4월에 성대히 진행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의 역사적인 소환,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보내주시어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 헌신하는 애국 청년으로 키우는 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청년들 모두를 열렬한 애국 정신의 체현자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천만 품을 아낌없이 기울이신 아버지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전승 70돌 경축 행사 때에는 전쟁 노병들만이 아니라 원군 미풍 열성자들, 전시와 전우시기 공로자들과 함께 전의거리 건설자들을 비롯한 청년들도 대표로 참가하여 전승 세대의 애국 정신이 새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세계 앞에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청년들이 당을 따라 곧바로 내달리는 전이 되어서 언제나 영맹을 떨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영웅 청년 정신이 시대를 줄기차게 떠미는 거대한 동력으로 되게 하시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마다에 우리 청년들이 애국 열의를 높이 발휘할 수 있는 새 활무대, 거창한 청년판을 연이어 펼쳐주셨습니다.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로부터 수도의 전의거리, 재난의 섬이 라곤의 섬으로 전변된 위화도 지구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잔운이 솟아빛나는 장조물들이야말로 당의 부름이라면 지구도 동체로 들어올릴 조선 청년들의 용맹과 무진한 힘이 떠올린 자랑찬 실체들인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자리에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앞에 새롭고도 방대한 투쟁과합이 나서고 있는 현실은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과 용기 충천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모든 청년들을 당의 리상 실현의 삶의 좌표를 정하고 그 길에서 청춘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열혈의 청년 애국자로 교양 육성하는 데 동맹 사업의 전사만사를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전인민족 대진군의 전의에서 힘차게 용진해갈 열혈 청춘들의 삶의 지향이 하나로 합쳐지는 속에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두뢰로 단언하는 청년들의 열기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정 희생의 전출비인이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더 억세게 성장할 것이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입니다.
1: 위대한 당중앙에 안겨준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며 각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새로운 옥이는 계획성의 초태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중산투쟁, 창조투쟁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전국적으로 1,800여 명의 청년들이 3년분, 2년분,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으며 150여 개의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본조가 올해 밀보리 농사에서 다수확을 이룩했습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대중의 총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상 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집단적 경쟁 운동을 실속 있게 조직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지 청년들이 증산의 덩어리로 존진하는 조국에 비약의 숨결을 더해주기 바라는 당중앙의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고 적극적인 청년 탄력대 활동을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0: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를 지켜선 석탄공업 부문의 청년들이 혁신의 선봉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령등탄광 김광철 청년탄력대원들은 동시 천공 연속 발파를 들이대면서 굴진 속도를 높여서 매일 2배, 3배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전세대 청년 영웅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김희옥 청년탄력대, 리수복 청년탄력대, 기령조 청년탄력대, 강호영 청년탄력대, 28직동 청년탄광 차광수 청년탄력대, 김희옥 청년탄력대, 리수복 청년탄력대, 김유봉 청년탄력대,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인포청년탄광 차광수 청년탄력대, 풍곡 청년탄광 오중흡 청년탄력대원들이 선봉대 탄력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비롯한 집단적 경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속에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저양탄광 김광철 청년탄력대, 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 차광수 청년탄력대,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신리탄광 오중흡 청년탄력대 등 10여 개 청년탄력대가 년간 굴진계획을 앞당겨 결속했습니다. 새 전망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검덕광역연합기업소 김혁 청년탄력대원들은 암질 조건에 따르는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도입하면서 진격 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으며 금걸광산 사오갱 리성일 청년 굴진 서대원들도 교대 간 협동을 치밀하게 하면서 일 생산 실적을 끌어올려 년간 계획 완수자 대열에 떳떳이 들어섰습니다.
1: 경공업 부문의 청년들이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당중앙의 구상에 일치시키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증산 성과로 당의 용도 업적을 빛내어가려는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청년들의 애국 요리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수백 명의 처녀 직포공들이 2년분 연간 기획 완수자의 용의를 지녔습니다. 신의주 방직공장과 사리원 방직공장 등의 수많은 청년들도 다기대 다추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합리적인 기대순회 방법과 실익기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연간 기획을 기한전에 완수했습니다. 사비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리며 121호 림업연합기업소 삼수림산사업소, 자강도 림업관리국 화평림산사업소의 청년들은 채벌지들의 조건에 맞게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에 앞장섰습니다.
0: 농업 부문을 지켜선 청년전위들의 힘찬 노력투쟁에 의해서 전국의 수많은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들이 올해 밀보리 농사에서 다수확을 나눠왔습니다. 만경대구역 만경대 남새농장, 강계시 은종남새농장, 염주군 내중농장 등의 청년 분조들에서는 필지별, 포존별 토양 분석 자료에 기초해서 담당 포존들의 많은 유기질 비료를 내고 농사일을 알심 있게 해서 정부당 수확거를 높였습니다. 온천군 운하농장 청년작업반, 평성시 사마남새농장 청년 분조의 청년들도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밀농사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해서 생산량을 늘렸으며 뒷구르 농사에서도 풍요한 작황을 안아오기 위해서 혼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전인민적 대진군의 전위에서 부강조국 건설의 미더운 척후병 개척자라는 영예를 안고 청춘의 자서전을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각지 청년들의 과감한 진군기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1: 그 다음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초태과업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단촌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단촌 발전소 2단계 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일념 안고 새로운 혁신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집시올리고 있는 금강 무역지도국 요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의 완강한 공격정신에 의해서 현재까지 맡은 기본 물길골 도갱골진이 90% 개선을 돌파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물길굴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데 맞게 자재 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화순식 종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어 대중의 요리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물길굴 공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중심을 두고 과학기술 학습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한편 앞선 기술들을 받아들이며 자재 소비를 극력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맡은 구간의 지질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 기초해서 여러 가지 발파 방법 등을 상한 도입함으로써 공사 실적을 부쩍 끌어올렸습니다. 함경남도 금강관리국 대대에서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현존 설비와 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온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교대 도와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 등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황해북도 금강관리국 대대의 건설자들이 각이한 암석에 따르는 효율적인 차감 방법과 발파 방법으로 날마다 높은 굴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금강관리국 대대에서도 노력 조직과 공정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보화를 보장하면서 매일 많은 구간의 공사과제를 해제끼고 있습니다.
0: 2026년 전국 대학생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됐습니다. 지난 19일에 개막된 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은 집단의 단합된 힘과 대중체육활동을 통해서 련마한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평양시가 종합 1등을, 평안남도가 2등을, 함경남도가 3등을 했습니다. 26일 평성시에서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우승컵, 메달 등이 수여됐습니다.
1: 다음,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푸틴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40일 동안 키예브 당국과 소방 후원자들이 미사일과 무인기들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기 위해 감행한 시도는 모험적인 투기 행위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경제를 파괴하고 인민들의 단결을 파탄시키는 방법으로 러시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키예브 당국은 전장의 상황과 우크라이나의 경제 실태, 부정부패로 오염돼가고 있는 사회와 국가의 실상 등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데로부터 정세를 격화시키는 길을 택했다고 하면서 그는 러시아는 이러한 모험주의적 행위에 대처하여 우크라이나의 군수공업 기업소들에 대한 타격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민간 대상들에 대한 타격을 시작할 때 내세웠던 조들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기예브 당국은 스스로 판도라 함을 열어제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기 영토 있는 대상들이 공격을 받는 데 대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리용범 정혜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전에 흐렸다가 개겠으며 오후와 밤이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1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7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주로 개겠으나 어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려서 어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 라선시는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는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남포, 개성시는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31도씨, 신의주 30도씨, 해주, 사리원 31도씨, 강계, 원산 28도씨, 함흥 30도씨, 청진 28도씨, 해산 26도씨.

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진, 라선시는 새벽에 주로 개이고 오전에 개였다가 흐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1도씨, 27도씨, 신의주 19도씨, 27도씨, 해주 24도씨, 29도씨, 사리원 22도씨, 27도씨, 강계 14도씨, 28도씨, 원산 22도씨, 25도씨, 함흥 20도씨, 27도씨, 총진 17도씨, 25도씨, 해산 11도씨, 26도씨, 남포 21도씨, 28도씨, 라선 17도씨, 25도씨, 개성 24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반의 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장엄한 총진군길에서 뜻깊은 청년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은 혁명위업에 대한 충성을 더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간직하고 귀중한 청춘 시절을 값높은 애국투쟁으로 수놓아가는 수백만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중시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하시고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열화 같은 사랑과 믿음 속에 우리 청년들은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교대자 후비대를 믿음직하게 키우고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제일 가는 미천이며 가장 큰 자랑으로 됩니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첫 기술계에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내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랑과 믿음 어린 진핀을 소환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조선 청년운동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를 정해주시고 청춘들의 삶과 투쟁의 행로위에 진군의 나팔 소리를 높이 울려주셨습니다.
1: 2012년 8월 청년절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을 축하하여 멀리 전선길에서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경축행사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 사진도 찍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리정표로 되는 청년들의 대회합들도 마련해주시고 청년동맹이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들 모두를 들끓는 현실 속에서 격동적인 투쟁 속에서 숭고한 혁명 정신과 투철한 신념을 지닌 시대의 영웅, 창조의 고인들로 억세게 키워주셨습니다. 백두대지의 사연 깊은 대건설 전구에서 우리 청년들을 백두산 정신으로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은 주체적 청년운동사의 갈피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졌습니다. 멀고 험한 건설장을 거듭 찾으시어 백두 청춘들의 위운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 주셨으며 발전소 이름을 백두산 여웅 청년 발전소로 명명해 주시고 백두산 여웅 청년 돌격대라는 고귀한 칭호도 안겨 주셨습니다. 우리 당 청년 중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청춘 기념비로 소산한 백두산 여웅 청년 발전소는 우리 청년들이 창조한 백두산 여웅 청년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감높이 내세워 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유라 같은 사랑과 믿음의 고귀한 결정체로 높이 솟아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0: 2021년 4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강령적 서한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보내주시어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써나서는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을 용감무쌍한 전위대로 영예로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내세워준 당중앙의 하늘같은 믿음은 열혈 청춘들의 혁명적 열정과 애국의지를 비상히 승화시켰습니다. 청년들이 당을 따라 곧바로 내달리는 전위대로서 언제나 영맹을 떨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영웅 청년 정신이 시대를 줄기차게 떠미는 거대한 동력으로 되게 하시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마다에 우리 청년들이 애국 열의를 높이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활무대를 열이어 펼쳐주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별도로 서포지구에 옹군 하나의 새거리를 일도 세울 때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방대한 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수도 건설 과정을 통해서 새 세대 청년들을 사상정신 쪽으로 성장시키고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며 조국 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젊은 주력부대, 미더운 열혈 청춘들의 투쟁기세로 오늘의 혁명적 대진군을 가속화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어려 있었습니다.
1: 2023년 2월 25일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 전위들을 고무해 주시고 백두산 여웅 청년 돌격대 깃발을 몸소 수여해 주시며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도서게 될 고리의 이름도 손이고리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새 시대 평양

0: 본용기의 당당한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며 수도의 북쪽 관문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회주의 발전과 미래의 상징물로 특색 있게 일조선 전위고리는 청년들이 수도의 대건설 전투장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용감히 전진하도록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이끌어주신 위대하신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이 일조세운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대기념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연의 대재앙에 휩쓸었던 평안북도의 큰물 피해 지역에 불과 넉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현대 문명이 응축된 리상적인 농촌 문화 도시를 떠올리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은 것도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 영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1: 2024년 8월 6일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평안북도 비애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청년들 역대 진출식은 위대한 투쟁과 성장, 영웅적 위운의 새로운 페이지를 당당히 아로새기게 될 격동적인 진군의 서막으로 이 나라 우수한 아들, 딸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정의 일대 과시로 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됐습니다. 영광의 진출식장에서 피해 지역 살림집 건설에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한 후한 주일도 못 되는 기간에 당의 결정과 청년동맹 중앙의 연이은 호소문을 받아안고 비애복구장에 나갈 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근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이런 폭발적인 탄원 열풍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세상에 대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 나라를 긍지높이 자랑하고 싶다고 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말씀에는 전금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법애들, 열혈의 애국 청년들에 대한 하늘 같은 믿음이 어려 있습니다. 뜻깊은 새해의 첫 영도 자옥을 신의주 온실 종합농장 건설장에 아로새기시고 조국의 제일 서북변 한끝에서 새해를 맞는 청년전위 군인 건설자들과 2026년의 시작을 함께하고 싶어서 중앙의 행사가 끝나는 길로 달려왔다고 하시며 진오버이의 따뜻한 축복과 믿음이 어린 축하 연설을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하며 거창한 변천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청년 건설자들의 애국 열의와 노력적 헌신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에 거룩한 영도의 자욱을 거듭 새기시며 안겨주신 절세비인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자력의 기치 높이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압록강 기술계 초유의 대온실군 리상적인 농장도시를 훌륭히 일조세울 수 있었습니다.
0: 청년들에게 통이 큰 일감을 맡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자식을 세운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토록 마음 쓰시며 걸음걸음 살펴주신 자애기 품종은 그대로 기적 창조의 원동력이 되고 비약의 불씨가 됐으며 청춘의 발자취가 선배인 지명들은 그대로 절세위인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이 아나올린 주체혁명의 새 시대 조선 청년들의 위훈의 리정표가 됐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의 국가적인 첫 행사로 청년동맹 창립 88 기념 행사를 진행하도록 대 같은 恩정을 베풀어 주시고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공화국의 최고 훈장인 김종일 훈장을 수여하시는 크나큰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식에서 당과 조국은 동무들을 크게 믿고 이번 건설의 중요한 부분을 맡겨주었다고 하시며 화성지구에서도 조선 청년의 본때를 힘있게 떨치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삶과 투쟁의 자양으로 간직한 청년들의 충천한 열기 속에 대건설 전역은 거창한 청년판으로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정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청년들도 많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위대하신 어버이의 크나큰 믿음과 다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시대의 창조자로 미래를 또 메고 나갈 용감한 투사로 조국의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주체적 청년운동의 위대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으로 위엉떨칠 것이며 우리의 청년 존의들은 국가 부흥의 전면적 융성기를 더욱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더 높이 빛내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영범, 허정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전에 흐렸다가 개겠으며 오후와 밤에

0: 수로 계획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어서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계획했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는 주로 계획했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계획했으며 강계, 송진, 해산, 라선시는 주로 계획했습니다. 원산시는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남포, 개성시는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31도씨, 신의주 30도씨, 해주, 사리원 31도씨, 강계, 원산 28도씨, 함흥 30도씨, 청진 28도씨, 해산 26도씨, 남포 31도씨, 라선 28도씨, 개성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진, 라선시는 새벽에 주로 개이고 오전에 개였다가 흐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1도씨, 27도씨, 신의주 19도씨, 27도씨, 해주 24도씨, 29도씨, 사리원 22도씨, 27도씨, 강계 14도씨, 28도씨, 원산 22도씨, 25도씨, 함흥 20도씨, 27도씨, 총진 17도씨, 25도씨, 해산 11도씨, 26도씨, 남포 21도씨, 28도씨, 라선 17도씨, 25도씨, 개성 24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반의 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중기일기 예보입니다.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 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8월 29일에 중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호구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40 내지 70mm,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20 내지 4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월 29일에 평양, 평송,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에서는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손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30일에는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함흥,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에서는 비가 내린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 라손시에서는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31일에 평양, 평송, 신의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남포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 개성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해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손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9월 1일에는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 총진, 라손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해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2일에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총진,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3일에는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총진,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8월 31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송, 사리원, 남포시 30도씨, 신의주, 함흥, 개성시 29도씨, 해주시 31도씨, 강계시 28도씨, 원산시 27도씨, 총진시 25도씨, 해산시 26도씨, 라손시 24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9월 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일과 3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

0: 조선조항방송입니다. 위대한 용도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신 당을 따르고 옹야하는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우리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조국의 모습이 더욱 변모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요 대상 건설장들의 거세찬 창조의 숨결을 가슴 벅차게 안아볼 때마다 우리 민 누구나 불러보는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입니다. 당에서 바란다면, 조국과 혁명의 요구라면 어떤 나름찬 것이라도 무조건 해내며 오직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걸어온 상원의 노동계급. 그들은 당이 지시한 투쟁가업을 수행하기 위한 오늘의 진진에서 시대의 맨 앞장에 서 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걷는 상원 노동계급.
1: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일꾼들은 방대한 건설계획 수행에 필요한 세멘트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형편에서 긴장한 세멘트 문제를 일부 대상 건설을 저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경례하는 청배서 당직께서는 기사논처럼 숲 하나를 튀기는 식으로 사고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노동계급 속에 들어가 중산을 호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면 뭐든 일이 없다고, 경제적인 숫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변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에 결사관철의 맹세로 화답에 나선 상원 노동계급은 충성과 애국의 힘, 사상정신의 힘으로 맡겨진 과제를 빛나게 관철하였습니다.
0: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박설성 동무의 이야기 들을수록 지난 12년간의 못 잊을 나날들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지난 기간 상원노동계급은 당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한 해 한 해 세멘트 증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기에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6년 신년 경축 행사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당의 뜻을 받들어 증산의 풍화를 남먼저 축하든 우리 상원의 노동계급이 더없이 믿었다고 하시며 당이 준 명령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온 상원노동계급의 영적 투쟁을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2: 언제인가 경애하는 청소 동지께서는 세멘트가 부족하여 국가적인 건설사업에 에러를 느낄 때마다 세멘트 공장 지변으로 내려가 세멘트를 꽝꽝 생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진정 그 말씀 속에는 창조와 건설의 전역들에서 우리 상원이 언제나 후방이 아니라 중처에서 그리고 보장자의 사명을 초월한 준이대로 활약할 것을 바라시는 군악군 믿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0: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 조항조동실 조동사 정선호 동무의 이야기 2019년 7월에로 우리 마음 달리게 합니다. 그때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에는 막중한 부하가 걸렸습니다. 온 나라 도처에 거창한 건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어디서나 요구하는 것이 세멘트였습니다. 문제는 그 어느 건설 대상도 소홀히 대할 수 없고 그 어느 대상이라고 해서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세멘트 한 톤 한 톤이 전군 맞잡이였고 기업소의 현 실태를 놓고서는 바늘기만한 여유도 찾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상원의 노동계급은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관철하기 위한 2019년의 사업을 힘껏 지원해 줄 것을 상원노동기급에게 당부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 이런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하는 노동기급이 어찌 산악같이 일도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기업소에 위대한 우리 당을 세멘트 증산 성과로 결사옹위할 신념의 맹세가 화산같이 분출하고 그 무서운 힘과 열정이 끌어번지는 속에 세멘트 생산에서는 전례 없는 기적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며 제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당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완벽하게 수행해낸 진짜배기 결사관철의 투사들이 바로 상원노동계급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적적 증산투쟁으로 온 나라를 고무한 2025년은 또 얼마나 우리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까?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 상원의 노동계급은 그 전의 증산량에 비해 무려 10배에 달하는 기적적인 증산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했습니다. 상원 세민트연합기업소 세민트 직장 노동자 최성준 동무는 격정 속에 말합니다.
3: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지난 2025년은 우리 상원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경제적 공간보다 사상 속 공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먼저 찾고 모든 영역에서 사상의 힘, 정치 공세로 만사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투쟁 권태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임을 학생케 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했던 그 마지막 한계점도 부성하고 중산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놓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은 우리 상원노동계에 대한 격려하는 청소동지 대회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0: 지난해 12월 마침내 당 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지켜 기적적인 증산 목표를 완수한 상원노동계급은 세멘트를 실은 마지막 화차를 떠나보내며 기쁨에 울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온 몫을 다해 당 앞에 다진 맹세를 빛나게 완수한 기적의 창조자들, 결사관철의 투사들만이 맛볼 수 있는 삶의 희열이고 보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어온 천사들이 보고 싶으시어 당제 9차 대회 이후 제일 먼저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를 축하 방문하신 우리의 경야는 총비 소동지. 언제나 어느 때나 그처럼 뵙고 싶던 자유로운 어머니, 세멘트 증산의 기적적인 투쟁의 자웅마다 절절히 그리던 경야는 총비 소동지를 몸 가까이 배웠고 상원의 노동계급은 그나큰 행복과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못 믿을 그날의 화폭을 돌이켜보는 도시경영성국장 황명철, 평양건설위원회 평진건설관리국 진행위원장 이광덕 동지들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있습니다.
4: 당제 9차 대회 이후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 제일 먼저 찾으시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상원의 충천한 애국요리와 중산기세는 우리 당의 사상가 위협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온 나라를 영웅적 투쟁으로 부르는 동화로 될 것이라고 확언하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숭고한 뜻대로 지금 온 나라는 상원의 중신, 상원의 기상, 상원의 본대로 살며 투쟁하려는 유리로 영암마냥 꿇고 있습니다. 상원의 봉화는 새 시대 전면적 발전의 행로 위에 타오르는 영웅적 투쟁과 전진의 봉화이며 수천만 인민을 당의 웅대한 구상과 우도를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고무하는 충성과 애국의 불길입니다. 상원 노동계급이 영웅적 창조 중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목표도 능히 점령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상원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며 상원노동위의 불굴의 공격정신과 본태로 당결정관철에서 기적적 승리를 안아올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심이고 우지입니다.
5: 당제 9차 대회 직후 상원이 노동계급이 받아오는 영광은 구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 노동계급 모두가 받아오는 영광입니다. 격려의 연설에서 격려하는 총성직께서는 당과 조국을 받드는 무한한 충성심, 한계를 부정하는 가감한 혁신과 일관한 과학기술 중시, 이것이 상원이 비약하는 비결이고 우리 노동계급의 중상과 우리 시대의 발전이 공식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례없는 거조와 변혁이 일어났던 지난 5년간의 격렬한 투쟁의 앞장에는 항상 상원이 노동계급이 서 있었습니다. 상원 노동계급이 지닌 비상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적극 따라배워 기적을 창조해갈 요리가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에서 세차게 불어번지고 있습니다.
0: 지난 3월 13일 상원은 또다시 격정의 용암으로 화했습니다. 불과 12일 전에 기업소를 축하 방문하시어 상원 노동계급을 시대의 탄상에 그처럼 높이 내세워주신 경야는 총비 소동지께서 또다시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업소의 전체 총업원들에게 세심히 베풀어주신 경야는 총비소동지의 자유로운 사랑을 가슴 한가득 받아 안으며 모두가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12년 세월 끝없이 베풀어주신 친근하신 오보이의 뜨거운 정이 되새겨졌고 이 세상 제일 위대하신 분과 혈연의 정을 맺고 사는 행복감이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파고들었습니다. 하기에 오늘 상훈노동계급은 상훈이 굳건히 받쳐주는 만큼 상훈이 더 크게 일어서는 만큼 우리 투쟁은 거대한 활력을 배가할 것이라는 위대한 당의 절대적 믿음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기적과 혁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훈의 노동계급에 대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대같은 믿음, 이는 진정 상훈노동계급이 한계에 도전하고 불가능 앞에서도 초의

두려움을 모르며 기적도 기적만을 수놓게 한 성장의 자양분이고 영적 투쟁의 원동력입니다. 위대한 노보이의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 속에서 상문의 노동계급은 앞으로도 영원히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걸어갈 것입니다.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걷는 상문 노동계급.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성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 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건설 대상들의 추진정령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정취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토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류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도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뜻임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애로들을 용이 주도하게 책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 대상 건설 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진됐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반려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0: 이는 우리의 높아진 리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 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이적인 장성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중앙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드세게 불려나갈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보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당 결정 관철의 조타를 들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올해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이 시간에는 8월 27일 목요일에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리겠습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혁명적인 실행 의지로 변혁의 새 존기를 펼쳐나가는 우리 당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함경남도 당위원회에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강력히 견인해 나가고 있는 소식과 각지 젖생산 단위들에서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의 과학화 수준이 제고되어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전국적인 젖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배로 장성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위대한 우리 어버이 이런 제목으로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매혹과 흠모로 더욱 세차게 끌어본지는 시대의 숨결을 안아보며 쓴 정론을 온근 한면에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단결정 관철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이것이 일꾼의 역할이고 능력이다 이런 제목의 글과 평안남도 당위원회에서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올해 목표 수행으로 힘차게 내달리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는 소식을 싣고 건설 과정을 대중의 정신적 성장 과정으로 전환시켜 자체의 발전 동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는 함경북도 건설기계화 요단 조합당위원회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미도운 당세포비서들을 소개한 글들, 그리고 황해북도의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진출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